0: 就这些天里空单位级里端把张琴级按去学出律师当年当组兄喜剧的这些里过当两者协比李俊娘觉得当李学宁个人就要清不雄云接送把谁 当组兄给学出人就读东局的当当芒错玩当李给把当芒错玩进日为托尼我退局了李给李学托了东为托尼将我退局就这些天都录用企业当一切所仓马南国查托尼他就退局比用力提学不必学多么贵把恰月就这些天用力看个李端把杨涛一 新界兄弟马拉举俺村里的学不必学多么贵把恰月这段里主给谁参马的年前上了主推你李学托不恰月接送把谁上兄弟单位给区别学村祖兄的兄弟亲不接应约把的假期李一笔李主宁对苏皮尼就用结工参米李顿和他主笔可有张不写恰月学村祖兄了当进席就是美女 用这些天给李准写玉女把气儿当托李学托为这些礼给就用这班觉当学出宣传案批及顶部用具的团结刚来讲要把谁上兄弟女士我们在拉得的写出及这些七段里个写字的这些理论把出这套日日行写我当马我学刚都当面南张拉得熊出及日日行接头写行要把谁 诺西这些节这些理论区你被感情送右边诺西马我姐店家当我们自己妥当了兄弟姐就能该清不行把谁就这些听诺西这些处处长选拔拼出王家期你为驴呢诺西这些节做你的中央给居住西北头就近你中世代级东就当诺西节这些住这些了工地东就出去马我当南张妥了就都动用了 觉着当温国改期两季新年中央给托库党将永吉别了解学习比马我多党也不习的凭着团团把协军一起送把谁你有人呢将永吉这些大国里端的做你切空党做你签吧做你里人所参谋的切托右边全你端起空你主家他空端西吧局
1: 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军 Jeton Bawe Tunjeton, Turoja Denyanwe, Tonchera Yonja America Ka Lidji Monsu Che, Loju Siana Nene, Lochin Turola, Tainswaton, Turoja Jonlanto, Bimban Zibi, Lojunga, Saloche Zaye, Shangla Digoja, Sanjasirono, Loka Tonchera Ja, Tonwe, Tsukono, Tucha Deboye, Loka Tonchera Ja, Tonche Titon Lekanton, Kele, Tsaga Timba Jeja, Lidji Lizoba, America Ton, Chokong Kaga Monzu Tumajeja Rujesine, Lojula Tsirindong Ponjala Nyanlinze de, Sanlo Tincha Dewe Chewahe Chabaze ye. Loka Dungjira Tachi Nise Do Dungju, Dungweje Ayan, Jujung Yenba Gazong Tseringi, Dungge Ati Na, Bejong, Pejeje Yeze Lalin Yenbara, Nyewa Samo Zawadi, Mare Tindala Tsasangdong, Jizu Jeyongja Dinan Satinda Dungja, Gashi Rungye La Ngunzen Sabo Zangxi Zawari. Loka Zhongwei Dongki, Lodawa Riyangka Hyunjuki, Durin Lianji. Dongki Achivu, Beijing Marikaka Liji Monsuzu, Matai Mimbang Zene, Zhongha Mare Jatanji, Pundin Deyan Yapa Tondu, Sengla Chimbo Te Zangxi Zambari. Zhongjara Titong Lekangja Ledian Jidu Zhudilpai, Zhudil Zubi Kumi Yi, Kaosuzra Loka Zhongjirja Zongdong Chu Junyi Da Jede, Goji Zhudil Zeye. Rujia nondia yirangja dengo to tanxian, monzu nyankura da tenbi ponjir guo leine. Longo dengche denga yi, gongjong santo chungche nambi ponjir senyang debo ngambara zede, 동치라 용자 레지 몽주 조라 로주자 로소동 선로 인더지에 로카 동치라 나카라제 종 나카라제 데클로자 몽주 로마 주지지
2: 소소르 차샤스는 나가지 사기에 도게 미나시 롱 딘주 튕년은 근데 줘봐서 대간 텐주 있는 까자 퇴바 맹간라 조그스네 보쇼 카두 카두 게 토아이네 깊샹 코라폴
1: 로카 동치라 총제 종 종의 저저보 람바니베 도링고야 원빈기 저저 토수자 레지바 해명은에 몬초자 고데와 개차도네 동가르양동 시주 저저 제제 연희 선바리 로카 동치라 초미 종기 로마 리신 유지 데링가 주데데제 네 비슈에 진로동네 로 던체 땡아 코진지 폰자라 문진 띵서정 로종 여보제네 배제 폐제지 로노 지선바제 연희 희바리 로카 동치라 자차종 노세주자 자여 칠레 라자바 채용기 토맹긴트샹랑에네 롱트 려카여보저데 지베파연 주진지 로노지선바제 연희선바리 로카톤치라 린체종 린체톤더라 마동쿵게 소장트라시도지 이람치데와 레네토 데클라자 덴자티나이톤 가다세와 몽핀혁여드바소자 레디안여보저데 린체종 야라디에케용저라 지디토휴지선바제 연희선바리 로카톤치라 나카제종 나카라제 종더라 도메이저수지 레민당기 롱어 던체 땡아여 로주동 폰절레 종지라동 종세자 넘바 사종 던제현 몬조 대차 대도 참바 마지 제강동 르네 유크로년데 폐제차예 여러 레지바현 병원에 녜겐차 터다컨네 롱처 레네도 세노예고 몬조라 혀게도제 연희선바리
0: 내가 레코니니 주베서 베지 시초 친제 체공지 시진핑 그 지니 공바 로용당 라들시비 쇼모 총도토 칠리케비 장중지 친제 체공지 시진핑 그 지니 공바 로용당 라데딘세치바당 지제수지 시진핑 기 친니시바당 시초 친제 피다 공포용위티 남위 가구여가 친제 공돈 라들당 돈출시주지라메디 人文党丁级乡村康乐清酒党清晰西端凶手所凶猛不提娘牛别人党春节娘学九都人娃三村举办出席里藏民西村人楼庭学清节北京三班组准下期对学节日用下军营系送把谁山兄军党为党格陆地居民陆地军把出入春期 南区杨德比切西开学党日用开学体并不行李春节领军党七点把苏兄也不习把党党个期没那苏兄协定中国七区领把党北京美食七区领比日用春节对就了女把港领对军一些送把谁北京没人论亲马克思人楼罗林给院长选把一根七目选把丁心先级北京他参军兄党北大公培同为对文学送 马克思人逻辑大王亚当马文尼提醒对日色比当个比熊子聚集日用党拉林中华美日切团出兵对协定作党美日团者也团罗索中国逻辑定日经济北极立青拉林级切确定比卡修尔美尼三团切确定性中国娘党定比亲日党日用提醒给其马来西亚把其军营协送把谁 初有七里开辟团村娘娘娘学男性参民罗盲人格日用新旧党西端凶入西域提醒亲日切登节持着陆续对外接党送至西地罗西南修出亲日下压体推辟春节冷瓦党西切书记嘎归格清党西端级七旬错瓦党下台天开水泥三团修出亲日批级动为团恰接队协约把谁 上兄军迅速亲日康代理农民区别新旧所以新旧把责任顿职级俺去西切书记组织开学一松雷耶尔给党北极加给应该及给人们比新旧多修阶段行李女学上行及松兄党累职协定松年党协及自出新旧整顿级也结个 北京代理路面区别长进吞共最后走地这是日用春节给恰学王当今获得特别协军营系送把谁上兄军修出亲日康区路新旧所以所长新旧把应系营级修出亲日理论比让国际特别国度浪地陆剧以查新旧党陆剧批准西准批准军控 三所及西地缺路及路据等缺乘人年缺个错满意研究定点比例多年比日军存在了定年路据及南北苏区西地北极缺路等中华人民中华美食集团出版机而且南文之外三部水泥三公及七缺定把当日军及北卡特殊定比新旧七公协对军一些送把谁上雄军青年日把当修出青日秋空年之林初期日军理论处处长突进级北极新旧多学两行比对我了命令安翠左起安全党天林总监国九十年宋哲西边人走廊楼初一行李军系日军开往个日军忙一党让游击开往给让军级拿出了军啊气味来吃两者天色皮绝壁大家将游击开往给北了新旧党修卡个落着给北了西域绝壁故意能把些恰音乐寄送么事北京电子抗革党委级书记共计选拔喇叭次人给电子抗革修出亲身理论界拉领了一撮人日军革寻得了追求切入当地中华美食集团出兵对其电子下决定针对军国党修出落水中的都送人人为了电力落据电车了甚至党日军先救了电力用路径忙一天都动了这家啰嗦的店里满足了三国推拔洗白机下军营洗送把谁天下街头之外当娘修街头队从头雄天让军机青年日把当修出青年日端把去习近平给人民公报的国定在狼年让军机青年日把当修出青年黑夜色队当日军色队下台三对起下就是工地停在当地让军机青年日把当修出青山下压披荆周围南把三把和他对军引起送药把谁上雄军党委指责部日军露宿处处长辞任多吉安去青年日把修出青山个俺军人枪管也不定你青年日把当修出青山北大古盆多位新旧都不准的七点比崩卡松雄行李娘休息恰把下去当青年日报赶忙对你北京与人抵抗党北大公平勇气三律忙业三部行定军营起送把谁
1: 那来空年你这别子了这次俺年将东岸家纪念员托出拒绝部部中苏南年民将东岸托出拒绝部日阳队伍出将给罗军总的左将的瓦东习近平个长江公布的美女七点罗军东主要农闲习近平个长江公布罗军定做几把东春江个那些定帮做把东春江个到我所有的东都托出拒绝来电不到公平用家的跟地东谷没来听着了夜天隔壁的家常协把老大的定做在的没来来电九江个春江进家去最拖了东谷别让江江家去了来电家所以老大的宁定在的去了来电了唱大的九江在的没来抢听东定点老龙用家的银上几个别银上的话而已
0: 那个李库尼列出比赛的年度军用单位及军令委员执扎比部长徐志文及军用单位执扎比年度尼泽州旅必以列队冲到天安坝左雄南街卡修党进党拉萨南党给切西吉太太送礼切西吉我的执扎三路人尼列队及我安党部自贵把党对年定在协定先用了现代学位军国女把七十当年列队卡了军国协台与把党军国女丁永军给您写过吧坚决全国女丁写的列学七位立即能把三把对的指责立即切空解切动过把党顿头多去往西把党对年温追起学出了寻得特把写的指责三路党人年级列队并不年底用写过把姐姐你送我谁
1: 别家不如咋了如果这种生家老总叫罗九丁爷第二个别家如我西北来清农家个人别我们人家学校当中不如咋了叫造成金正把丁正就到叫过了我这些个人家个人别我们人家学校当中不如咋了叫造成金正把丁正就到几罗姐姐个你不见电动动脚大街动用把动如果生家老总人给给给起码了电影不如咋了叫阿妈子不仅连动动脚大贼动伢人所接的都用逻辑弄才打天幕弄的了看见下岗家就叫做这些如果直接长人如今起笔你们不做着了你们的发售特别 丁镇邱扎吉尼莫波子的娘巴拉拉索扎吉高瓦蒙波吉的

0: 로조 야나 딘비 니모보 조트라 진진 제바 양히 삼바리 니모보 조트라 진진 하웨 여보터지 딘진 추더지 부 조트라 진진 바 선치소니 소총 노와동 니모보 조트라 진진 동 사티에 자지 공기 부저 조타 제동 리에동 조자 리조 노네 조탄 라멘 하조자 부 조동 노위 자친 지체베 가서 침부터 봐 마지 니모보 저 더더지 바자 년우 체라 찬예바리
1: 나 청아의 이변 동치 산투 반조르 퓨다 공분주의 외교고르 조두시 내가 리코니 니츠비세르 니유 류신 찬도 중체지 자케지 뉴지자미 딘힌 조주지 로주고게 당진시디 장송주고지 초당 龙为期及吞空平送初步地里女及咱们以群经济四百党控制设备规制盲促期及短缺小就是工地党里吞空及雷恰地被催吐为批基金股女清部主要协助上军及女及咱们吞空平送初学及撒过去银币强度中期及缺党龙为期及女及咱们拉着四百时期东瓦东学一零个月推摩马银币确当龙为其 CGG 七区里解开人币女级赞美定义清不松准确忙一定不定阅女级修修席比国给党对你强度中切记抛弃批击枪规协定女级赞美必须投于批击及对于人政格枪规随把党此一投币罗阿清区域修对女级批击及枪一随把谁多罗中前的女级藏民切空所马我国同学接驾国际领导当年金用铁球龙针列车春巴当北段广东阁龙针转廊春过错巴下丘路后当每次龙针如理所念着开的三头的一千八所村大上行及女级当章改情卡界短缺契约江都中前女级区当作书记选拔局长迫不得及定给中期的用素准行吧当准行比落后东瓦池你东期家出去行吧的用用素准行吧当准行比落后东伯杰加强周期长松月女级长命切空所满足洗车罗松对面的中期的用器店家就能提满足洗车及黑卡长心理强对本就必须拖为批及了过去洗比过去所求月及松吧时女级藏民推理代级循环的永垂批及了工地推板马西忙后个改变大部的球员南张组政及举任事部三年底的论清罗马党新竹忙促理由推板协约八十一强度中期康罗女级藏马忙就批及错把契约公司列段把这些拦去阿扎拉南宁罗德局公司列个热情协送八十一女级藏民罗康布琴协长直推比三推罗空端体系略开上行切入新月年度你藏阿罗的可能强度中期及罗东期杜东学你在宋党赤古东接驾新巴党修错用及罗学期杜东学孙所接藏新月大家女级藏民罗主密错阿党中世纪推理做到的起立西北转廊空端机全用了签约八十一。那个内控的年初比赛的西西六年中央个协康库有松雄大学促进主笔上军了女主协就是这笔满足及银部修就是局天端协社卡尼古巴的内端尼在宋玉兵农卡巴的局天端协把局接党银部天端协把爱玉兵农都可清不协笔内端签约八十一。大厅天端系人呢还是中期党主要预备内端各月八党一次中期党主要预备内端一年次中期党主要预备内端二那就中期党主要预备内端三上雄军级主要列控党主要预备内端二预备农多国清不起比内端阶级约八十一大厅永不休结席比协康国有党主要预备内端孙苏州预备农协康多些党委内端各党最近内端级龙康亲密把足个内端端去把足个内端一年水把足个内端松地面把足个内端暗器有八十大厅银部修建党天端席比内端卡你点上了主要中期党列控卡了年水席就是最迟有八十
0: 大家列控呢你这边走了就这些单

0: 그래서 지가 진짜 니비 답슈네 제 다 시비샤샤츠 다니 삼즈므르치 파디난다 만조 니슈라마디에 베치제 두세다 니르제제 요 만조 만고투 미라치 두제다 신주 나스디 로츠 베즈제비
1: 고주고구네
0: 고주고구네 베게 예동게메 주메 고주치 신주 나스리에디 제비나 차찬 단대제나
1: 나스제디 예마 단대디 수질레 고노송송 단대지 신자 어야 디디 신 반절베 예마 사지 동바 한절을 하나
0: 신 단지 어 제기 제기 주기 주기 제서지 또 그렇게 들어왔네 근데 샤네 제비나 노딜이야 그래서 제서지 대딘 레기 삼레스 코체 대지 맴마샤지 직 먼저 보이네잖아 저 실전도 야구제 그래서는 저버지 지차 주에 배우지 도저 딱 안 되네 간기인 수치가
1: 아
0: 이제 대비해서 뒤 나리기 티컬 수나 삼리는 전 다 가버지 다다는 이제 뭐 이게 임했지 도저 미토 해 봐.
1: 답산죠.
0: 어, 수수 답산죠.
1: 다.
0: 로딩 카드 도저 비행 안 됐다 겨울다선 항상 두기 오늘 칼에 십겹샤 오늘 장르 겹샤 먼저 파유다 두부이나 치료된도 폐계식 체불체 먼저도 받아 농구술체 삼리 코지 멸신한다 지금 미만도 없으네다 나도 젠다 통기체 줘야 체도 삼로지 당제 니동 죽로디 르니게다 배샤 치치지 말겠네 된제 아직 모르지 나래 모르지 땅
1: 啊,即中的一個模特,即中之吧。對,你也弄了這路子。這其實是做什麼的?這中的用幾米中你自己的能力呢,上力可以切了。這氣節光不到,它是。是個的,我們沒了個要求,這個的邊呢,所在呢,它的感覺其實大概氣。它的能力差上面的。
0: 가시진 니비 아웃했어. 아직 출로네. 가시게 버주인데서 버주디 디디 역시잖아. 먼저 롱제기. 해배워드셔.
1: 나오스.
0: 어디 디체체. 니동 게로도 안. 먼저게 디 롱제네 버주. 집장 치추. 니비. 나서. 디나 차찬 콘조. 니동 죽로 치로 타고 죽이네 차찬. 가지 출로 원시에 어 소자딘데체. 가지다디바 보주인데스 제 소소세기다 간간 좀기 변조 변대지 우스템스 다디 녀롱 켈로데 차선 다기 거게데가 어 남기네 디바 만조니 디디 니보다 텐스 텐제 어 개거기 비중기 신비나 최제니 베징 직 최종할 진짜 중이기 세실 베징 리츠 다도 제니 정구 농진 유수련 자기 어 세기다마치다 어 장전진 나중 가시죠.
1: 근데 사실 비진 같은 담보
0: 텐담위 텐담위. 야 돈 죽질로도 양자다. 신주나 세기 인다든지 어 믹세기 디베스체야. 개거 경원장기 다니 주변상 대구진 나중아. 야 세기다마치다 장전진 나중. 어 배샤 고문가 동치
1: 가보시고
0: 초진적계기 다 팀이나 원조제나디 루샬
1: 맞아요.
0: 어디네 파제 초제 먼저기 망조기 팀이 장제디 뉴뉴제 또 나와도 먼저기 지게 정용미리라 통진제 어 니네 제나다 비메라 통진제 어디 체제 팀인 줘야디 어 장제디 먹으면다 이들이 전이
1: 도착도
0: 저

0: 언니가 배다 예바게 다신도 디셔서고 샴라 드링크 자카 치조콜랑 오트치나
1: 테네 다 트랭키 자카 치조슈나 트랭네 부 메탈르 다와 예피 치파니스오 치다 툭부 치지 리자 다와 까마멘드 뇽추 사치 트치 덧자 요와 샤코 봄다 로다 하치노도 트랭남고나 포에 남고리 마도 추지 다 시로 추소선 바닐라 다스톤 상칼 사니 부츠니 휴제 자멍머 뇽추 메니 나니 부츠니 휴가 자락바 뇽추 추니 예니 부츠니 휴조 자포브 중추 촐랑 태인디 부제 로토 휴처

0: 네 가르데 초초 포낙테 테리 온요 네델레 도 파모 투게 야고케 초베케 체바다베 야고케 로잔데 바라 예페케 링에테 락페나라샤
1: 고기 나우추 돈바타 히도지키피 링로 우브덴 쳔다 그보이 돈베나 ᱡᱚ ᱜᱟᱵᱫᱮ ᱪᱩᱡᱚᱱ ᱯᱮᱱᱟᱛᱤ ᱡᱟᱢᱪᱚ ᱠᱮᱥᱟ ᱪᱮᱠᱟ ᱭᱮ ᱥᱤᱨᱚ ᱢᱚᱵᱟ ᱠᱷᱟᱢ ᱫᱤᱱ ᱫᱤᱱ ᱫᱚᱱᱟ ᱨᱟᱞᱚᱝ ᱯᱮᱢᱵᱚ ᱴᱟᱠᱵᱟᱱ ᱡᱟᱵᱮᱱ ᱞᱟ ᱜᱩᱨᱟ ᱴᱨᱤᱛᱮ ᱯᱷᱮᱱᱥᱮ ᱫᱤᱢᱚ ᱥᱤᱯᱤ ᱞᱩᱱᱤ ᱥᱤᱯᱤ ᱠᱚᱴ ᱠᱤᱭᱩ ᱨᱟᱞᱚᱝ ᱯᱮᱢᱵᱚ ᱴᱟᱠᱵᱟᱱ ᱡᱟᱵᱮᱱ ᱛᱟᱱ ᱡᱚ ᱜᱟᱵᱫᱮ ᱪᱩᱡᱚᱱ ᱯᱮᱱᱟ ᱱᱤᱡᱮ ᱡᱟᱯᱟᱢ ᱤᱭᱟᱣᱟᱛᱮ ᱞᱮᱥᱤ ᱡᱤᱢᱤᱱ ᱥᱟᱭᱚ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디간에 된제 레스코 키고레 샹달리고요 말이 자제 단다 딱제 다 도발리고요 말다 디도 뚫는 도바 데스 통야 두스인데 맞다 민두 아니 가르치고 그랬나 단다 스구카 회사에 아주 레고 비게 쪽으로 왔대야 가르여서는 루샹 장식이 단다 파블렌치사 다산 유디게 다 벽에 때문에 틴들 때 수업되게 비난이야 디 진션한 법 대체 전화하고는 파티야 고난주는 것 같대 아니 야스니 수용 어두세 저월 다 비게는 전에 초고를 틴조 디리 다 가서 급티도 초고디 다 뭐니 서울 와 대주 초고 배지 초고랑 그 대야 단대 진짜 그디 좀 말해 배수 년제 잡전 전주적으로 봐 전주지도 님의증을 이야 피게 나눠놓고 콘주 단대 자친데 로래 가는 수아요 말해 깨든지 강으로 빼 콘주에 가를 쓰는 달랑꾼은 동이야다 찍고 우리야다 틀려 쇼크 쇼를 다 님의지 코 뒤는 지시입니다 가르사 소대부로는 사실 깨지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옵니다 네 강으로 뒤 비게 나눠도 미게 잡자 다른 사체 깨 요구를 빠진 괜찮으라 임비유 괜찮으라게 소대부로나 스케 잡도 락젤 레치니 딱게 샤잡르 콩게 배디 깜바타 텐조 로스와 케제 미짝과 두어레 지도 콘 하나데야 디 드스여 말레 빼는 아주 콤바제 배처럼 와 콤바 텐조 미 두스 두스체 콤바 체우레 자 텐조 빼는 지 거유 같은 거 다 거유 자고 대상 자손 비게 자주제 지도 가르신 텐조야 예지 깨름디 여 말레 자지래 여 말 자람지래 여 말 그럼 자람 다 대셔 자람 두와 먹고 두와 진짜 레 안에 지 단다 가르스로디 산주로세 텐조 자가시라 여 말레 알레 산주로도 유나 미지 철로 마치 이제 깨마제 바소레 깨 좀 나눠서 거두어레 어 언제 찾은 겨버지리 진짜 단대 손데 병원도 진짜 여 말레 다이나 뒤도 미 정말로 비 자살이야 배심숙 시브레샤 겜베 충티 질러 뭐 진짜 능그리 그래도 다 튼지 십주하래 참부 십주하래
1: 겐게 따따 네지 소연도 잠바 안쪽 근원이 시나 당아이나 고치노르 시베던데 로고데 네게 센나노 진쇼세 겔랑 따따 듄게 근데 팔린지에서 든지 세요도 잠바 안쪽 센나노 따 자자마도 응어부데 민들라 차지 민들라 대외자지 토뇨 메바 든데게 남바 든데진 로고도 따따페 폐지된 친자네 따따 안쪽은데 닌티 달롱티 라서 방 안쪽 레가테는 지 저디 잠바 든데게 주렌지 유뉴엔 벤타마다 게나마츠고 든지 소연디 잔나마도 콕 폰주데 체자네 안쪽라치 응네 따든데게 항상고야 근데가 남바지 레돌라
0: 배차샤나 디 젠르슈와 도르와
1: 나서
0: 먼저 년진레 차샤구나 파블릭 투고샤 독도 전부 찍혀 우리 미지 기억을 빨리 퓨처스 바르바티 걔를 찍혀요. 그니 같아요 말이. 지금 고주와서 지금 이게 렘고다 빨리 죽으래. 다 장라 다 그러자. 나 장라님 보던다. 지난주디 가르사 계산 연전라 듣던다 가르사 단다 알아주다. 본인이 뭐시라 돈이요. 먼저 다 그래. 장라 티치도 담고 다 학부터다 진짜 까야 미동아 작도 저리 아니 일렘저 어디게 저 가고 심자 쿠고도 시치지 진짜 정말도 난데 손든데 차게 진짜 민두
1: 나서 나서 대제라 게 잔졸아이나 닌도 제로라 드드게 베지마마 군체 롱치레 코세르 콜라 데데 데날 페욘데 잡아 데데 간즈게 지드파야다 야메나 데데 양거서 칸게 그 롱치데 다녀마 마시 칸게 그 롱치데 지도고자 자주
2: 롯바라 Tiene lo tagar ranki ta sunbe ne sen ani ngosu

0: 디 난네 추네 추디 즉 세이젠 만변난네 추세 롱리 샤샤디 피게로 치네 피게 줄임수로 되듯이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 제다장 베카세 버튼을 제마 마진네 예만네 가서 다 로요반네 아니 다 다시 라스마 메베 다든데 칼레칼레즈네 나중아 고군둘라 타리토레요나 마마라완웨 롱체스네 내가 좀 외서 되게 잠바 나중아 군이 좀 버바라 근데 제야 용데 좀 든줄로 자치오 고줄로 다데 좀 마무지로 롱치 되게 다데베 간르바 다닌체 외서 겐가 소문나지 자치 장알레 지네 다비나 단둘랑아 주고 롱치 때 나저 다지 베지 아메리카 그마만라 되지 네버데 근데나 지 존데나 당한 주지 신로 군의 연난자 야나 종체 그 연난자 그때도 그 롱치 네버데 근데지 이나게 된다라지 손나 체크 롱치 된담보 고용네다 체크 롱치라 같이디 근데다지 레완다다 야면나 레완다 근데나 요뇨엔
2: 다티레샤 매쟁아 텐츠도 둔저 던란데 진비유 디두두 아 총어템 규디 겐소나드노라 샤닝기 디 제트 유나네 당란나네 셰그도와 디두디 니모젤 땡그도 단두잔 다 망조 되게 디 롱치 디 까마 카세톤노 디 차차 레가 코르 능금도 냠부 협제 제제 가서 동전날 밀파주 민도 다 갔다 하셔요 가셔 장면선 리선도 지금 맞춰도 된다 다시 MS에 왜냐 협제 용고요 아니 룽리사 때문에 드네 제지 가서도 항상 해야겠다 뉴버지 배차서 룽린 신년 디 벽에 사르제 죽주에 확벌도 미리 튼지 더 때는 돌다 제지디 원내 생각 잡지 못 지르선 것도
1: 나서
2: 이제도 망조게 가보시고 지르는 거 여러 봐
1: 나서
2: 전에 한 룽진 된주 간이야 진전에 저 남도 나를 지르리 유지 하래 룽진 것도 참자 좀 쇼로 네 룽도 소신 거요 나 전주 나 룽도 소녀래 다들 세가다 진짜 진짜 네 룽도 소고요 나 거기 다행 좀 러살 룽진 매나 하랑 직 내주 첨부 직 체대배서 체 그래 가선 되도 직 남다르 된다 제맛담다 진짜 싫었던 것도 빼서 네가 됐던 것도 단다 종계도 와 군아주 뱀의 개념이 난 빼마세 그냥 받은 것도 다가네 나한테 직전도 전부 협직에 전화 준 것도 진짜 달롱레사 대신 뭐지 간에던 거 유나서 뭐도 제가 하고 말봐 사실은 야구지 연유여 말봐 자다 롱레사 빼마세 왜 죽 전부 다 망조 뒤에 셔지 좀도 네동 주미 제르 진짜 로틴데 제일 친한 주디 계산 연대라체 됐네 다 콘도 가로치 만주 되게 다 살지려야 진짜가 침물이 다 진짜도 개점이 쉽지리 디나로리야 콘도 디나 왕국전 제스도 코 단다가 가지고 롱진 레전나는 괜찮매 도실라 숨다 튀고로 봐 숨다 장제 숨다 배통 그러나 디나로리야 좀 봐 버리자 년지가 싫어 튀고도 주원 예적 진 제충대 좀 돼야 돌아 가창게 죽지 버리자 야오 쇼차샤 아니 간조 간다스는 고나 배 왕부전 제가 고무제하면도 라브란 드라이어 말아 봐 어떤 롱치 년제 장제 와 딘데 통바 디주고 말다 망고 중샤 죽어도 대상 안도도 제도 냐마 롱빈낭 그게 잠스 년제 다 뒤에는 저 링넴 브리 레스 배고 투버고 피게리 망고고 삼로르 대간다 롱치 이게 뭐네 야보 쇼베이나 뭐네 펜도 다 돈네 펜도 될에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것도
1: 라서

0: ge jang chola ina ka te de tho tham po che ke lung che ko ya te ta ka te de kan re na ina
1: ta tu si nge sun ro ti ti ti ri ta chi ne ne jang zhen ne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ne ya chong se sun ro ti de bu bu ri ka te de ngan zu chong zu den zu qing bu se ye ma ina ya lung ri ye bo ji le yo ma
0: na si
1: ta ngan zu bong zu lung ri ka ti dang ba yin ne ne zu chen su zu ge lu yin ba yin na ni kong zu ki gu wa ar qing qing 진짜 롱지 된다 녜부리 따다다디 가르스 녜첸 아니 아지 다디 롱지생 근데제네 용구요 아니나 디도르지 나올지지 시고 용구 따다빈나 간조 딜링리레고 딜링리 당첸 롱어 좀 담바코베 디나 다른 쇼게 얘기 아직 됐지 디나는 얘기 좀 있으네다 비즈 티샤 다지 찬자서 첸 에지 난졸을 디르지 매버 컨디션에 김상 펠로도 디네 디레 민도 난졸을 뉴요 디나네 미디게 깨 딘데데 카셰기니 선규시도 카셰기니 루시에든게 카셰기니 남다든 양 참르 참르니 다다 가르스나 아직 진데게 용디 되가다 나서 왔네 근데 이 삼에 나와지도 디네 니바데 나 그네 가르스는 총세네 매 장지 종로 많이 뒤이세 나달 진라서 시도 이 장자가 다티디기 가르스 그게 장자 장다 티다 그뒤 장다 그네 가르스만 장도 좀 된다. 아니 녹신거를 주신 장다 티 당신 좀라도 뒤 있네. 니고 저도 좀 일 딱 가르던 그래서 변종은 농진이 그러고 가르스나 농디 티 가르스 장다 나네. 괴자지 당용 것도. 숨발 참 독시야 그. 사실 네 급 뒤뒤 돌 뒤는 지기 소주다 다달라도 가바달라서 뭐 미디 있네. 거기 뒤 가르스나 니벌로 지직 되죄로 신거 있네. 그 뒤에 나도 땅 인구 땅 광 땅 지구도 와. 지 되죄로 지 근데 질 근데 근데 가발리에 미 지가고. 니 이바티. 다 디나네 임비 있네. 가르스나 계지 계나기 선주 그봐. 디 가르스나 나도 뒤도도 하고도. 순내 소수에게 예용기 아니 가르스 그래. 지기 신규다 도규 민다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예다 돌래라서 폐게 컨트롤요 인지니어 컨트롤요 밀라서 저도 시도 투부도 와 지인도 이미나 룽디 딩 아주 가르스네 그 뒤뒤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지기 밀론 지기 지기 봐 나라도 지도 15 폐게 도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네 그 뒤 인지 티쿠 뒤 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 지디 인지 뒤요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야죠 지니 로에 주고 말아 봐 뜻인데기 가르스네 그 뒤 토 당마기 두세네 응 진중기 지금 나라이 미네 대바 지금 라달로 야즐리 체니네 선주로 지 비즈 비즈 딘데 그 꾸르뇽 사발레 군다야 나오나 지금 눈리레 군다 딘데 아지 다디 지금 딘데 가르스 그래 진중 알아야 딘데 지 제투가 딘데 그 난 내가 지금 차나 아유 삼사 차나 냠베기 딘데 기타 마음을야 가르스 소소 딘데 지 폭삼소 딘데 야 장요
0: 부산 갈란난 진케제도 메노 답제 인세 지게나마니 뜨는 소인데 서방아자 파이 덴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에네 드레 요마만보 쟁은조 덴칼라 용고 그르발라 아주 양 용고 근데 덤보 만보코야 나 덤보코야는데 네 간츠나라 룬치 춘주데 데키로고요 나라 지보이네 아니 지금 로사다 야메나 야 카토에세 그르간조 추추야 뜨네 메사 사자라 카토에 뜨네갈 아니 뜨네 녜 데데자 먹고 간조 로파지메베 데마도 소소조 그 진고 그 레가지 레 데데자 막 칼레 카보다 뜨네 니분 여보 뜨네 용근도 코가 로파 난시지 야메나 차시히 요레 야메나 제시에다 로 야메나 리네 콘 뜨네 시데자 페 로파지 임베 나와 뜨지 용근도 라서게 다 룬치 그다 케 돈에 여봐 봐. 년체 있는 건 저거지. 년그 돈에 돈이야 여봐지. 들지 차대 여러 봐. 다 년체 때다야. 되면다. 롱체다 만자래게. 제반자지다. 양만소 남발라. 헨토세난자. 양메나지 만자와 그 삼빈라 그 고휴 근데나 시오연. 게체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봉아 저거 년체지. 내가 던지지 챙게 인도 잠바 년체 때 레드 잠바 다 엄마 매번에 다 여보지 여러 봐. 대바로 그 바가가 미츠 사마케 링차테 근데나 지래. 같대대.
2: 창매 가버스 쉬는 거래. 가서 년지 나로는 안주 대두 됐어요 그래. 갑 대두 년지 두고 소단 내버래. 아 대네 신뢰게 체리를 내버래. 어 안주 유조 좀 어떻게 됐지 신뢰 근데 딱고 유매 진짜 내버래. 샘제 초단 내버래. 진짜 그 체리 저도 안주가 가버 쉬는 것도 달학버도 지나라 차전 주마 진짜 때문에 봐. 근데 가버 쉬고 저도 공부 내버셔고 내만 Dem dinda sura, akan aje sa
0: chi. Ya, ya, ya.
2: Ta di...
0: Kui bile la tatami ya sura karir kawu.
2: Di ten se, dingi shingi. Lejiba acha la chi. Nangan lepsa. 맹간 따왔음.
0: 이게
2: 이제 어, 독선 맞으러 왔지. 아, 마세고 이제 따티고 숙티고 열어 봐.
1: 어,
2: 나한테 대사 레집 가지고서도 걔한테는 네가 처음 버렸어도. 응. 근데 제가 먼저 배겠야. 어, 민데 지금도. 따 근데 제 망소 가고 싶지. 제 단년 중에 근데 지금 안주 빨네. 제 즉소 윤두장. 아니 지금도 봐 윤종. 따 팬토고 두스. 이제 단단한데 좀 더 답답이 와 말아 봐.
1: 그렇지.
2: 어따 뒤때 되는 잠도 통구.

0: 동어리 통구도 점블링 내준이 친구도 아니 시주는 하고도 다 시주든 저 세부도 다 단도 지난주 잡았지도 콰테버서 오고도스 어 콰테버서 오고도 되는 안저 팬도 시작도스 저 뺨에서 그 능가다디 뒤 가르사는 저 나란 저 벽에 벤저 피게 내리 봐 되지 그 링네 무슨 소리 나이니 학파도 가르사나 미리카 벤주 진디차 대선 진디스도 와 어디 지하를 빼 누가 태어나래 빼자서는 그런 데 동안 나 진디 첫째 진디를 또 인도 안에 즉 빼나 따버서 좋아 어디 잖아 그다 미세게 삼진도 콘도 하고 저 미삼래 땅 것도 왔어 삼래 돌이야 다티 그만해 숙청부터 것도 안에 괜찮아 샤니 그 뷰르베 단다 뷰다 어 단도 개 싫어라 뷰르베 단다 하고 들을 쓰레기 면허신이라서 겐 변조라 유리남배 대네 겐 대왕라 유리남배 땜진대다 쉐부여하다 나 잠을 책도도 참 잠도 나빠지잖아야 맞다 뜨도 뒤에 동지서 체리 강기 우진대 유 그리고 나 코로나 다음 또 따라서냐 이 랍데 변조 강한 즉 친도 스텝 가르카르도 따서치는 거 야롱아 롱아나 강부터 쉐베 대관한테 경화스도 이미 소재 자담 바마 칸제 비주 졸라 칸제 세가 니체 나잘 틀려 겐텐달라 스크라인 베스 인체베 왔다냐 항상 레샤 만조 뒤도 단다 자조나니 여러 봐 겐 참라 겐 양종라 데네 겐 룬줄라 겐 뎀디라 겐 차발라 다 콘주 쳇자 뒤 뜻 민데 쳇제 참자 그런 그 고생 줄로 된다 송구도 그래도 견디길라 산이도 대수 명대요래 딱 양아 버르지 도마손 가르쳐 버렸어 제 심자치기도 딘드래기 미 도나도 안에 대도 내 대물 가셔 유저 디나노를 예측 간다스 나 디체 봤어 직디 딘드스기도 대개는 간다래도스 그런 대가전이 내 대추 현재 건조 제 유전 봐야 휴제 땅문에 안 줄 내가 등원에 대 적고 도왔어 주주 재산 뒤도 가서는 농진 년티 왔다 빼면서 들으셔 다니에 대다 빼셔서 농촌이 좀 죽어 먼저 대도 전화주 때 우리 우신한다 완친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즉 침벌해 천도는 자야를 침벌해 자야나 주도 미장 지난 침벌 땅 안주 젠지 죽고 와래 밖에한테 고려나한테 대샤 뒤 레드 유지 비가 깨샤 깨시면 쉽게 대샤 젠지 죽도 뒤 알레 띠스수였다 수였다 밖에한테 띠세게 메시기 세균의 세그멘트 딸이 택트 쏘였다 뭐 저랑 가면 교사서 아주 뒤책을 수도 어 뒤세인데요 말이죠 뭐 로그메스 딸 뒤에서 쇼크베스 코 쳐서 랭그 유사 장다 오주고 왔다 드네 제 권다 쳐 니에그 유사 딸 딘드레 니에그 유사 오늘 안 한주 시름 망조 출이야 침이나 뱀 메세베 군조 저기 얌세를 집에 치기도 예 방가시네 딘드레도뉴 방가시 방가시 디 바겐지게 룽진난 게 선주 톰부 톰부제 시에도 디도 이라크다 이라마지베 고르 레이잔르 갑데지 차잔 시에도 디 간제 진데레스도 다 관다르시 선주데 데지 아니 란조조 보면 배지 자자 급주 고공 오신 게 차잔 시에야도 불안아 교단제 제잔 룽진년 데스년 데 제 가르소르 데스는 디제 땅 아니 지 차샤 어 미망 대자 던졸레 보면 단도 너가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상비 상대 거기도
1: 변하기 소원의 이전에 빛나 차샤 땅을한 줄로 동진다 인지 是吧 디인베네 대가이 망조기 가르스나 르니 초와라 소바치 피송 소보라 민데 끄블 이네 是吧 그 뒤뒤 인베 이네 니 가르스나 신도 망조 가서 조불리도 하지 다 조불리도 인데 찌기 이메네 다데 대기 인가란 소자미 안 정말 하게 좀 빛나 디코 근데 그 조불이 했으나 빛나 그런 소 표현을 이메네 니 조바만 보여 이 신고 가시 있는 사마조 다 딘데 인디 빛나 가르스 사마조 같은 줄 이네 렐로 총게 됐어
2: 맞아
1: 그바티 카시에 가르선 공지부를 해야 되고요. 소소다 그 가르선 아주 양보 좀 정치야 매하고 주강사다 자강사 야나오나 지기 이어사 군세스 전 조연주임다 삼지부 레벨 나서 그 누리다. 是吧？龙地当的，哎，龙地的可以个错。

0: 그리고 시주 사방 모두지. 디나는 시주 사방인데 콘도 시주 컨트롤도 콘도 뒤도 시주 시도 제네 소수기 내가 다 소수기 가지다. 내가 제단단 제도 누구 당치나 소수기 용법 사다다 나서 같은. 그렇지. 아니 디네 주불에 다 년디 당도 나도 다 진짜 년디 통마 대인도 된다. 나고 뒤 진상 간가 여 말 봐. 협계에 충충스 봐. 다 이내 이면 년디 뒤면 안 줘. 다 뒤리 배디 김상지로 여배에는 김상지 난 배 자자 큰지는 현다 간가로 여 말. 나도 라변한 데도 임비 높은 최 장정 주요 검의 장정은 축도 축도 땡기리도 다 뒤나라 배대 부 강가 뒤나 주제 지대 그러마 뒤뒤 다 뒤나 지기네 다 때못이 땡겨 주니 소화 표준 초스 땡겨 니네 임베네 뒤나는 시장만 보지 못하지 시장만 보지 내가 좀 로지로 是吧 진대리 아니 사바도 가르는 진짜 좀 못된 줄 지다라 소바 텐조다 아니 다다가라 소바 텐데 비딘데 만부시는 안 주장 못 해가지고 비나가라도 룽진기 나라 차샤베 있는 이 예야 번연생의 손으로 텐조 임베 있는 때 있다는 줄이 임베 다다 지게 뒤수 매경의 텐조기 응어마 임베 있는 매겹 뒤 가르게 했으나 개발 기도요 그러세요 룽진 아니 년진이 다 가르바 검은 배디 가르게 했으나 다다 왜나라도 초불로 지고 이거 저와 채비 있는 가르사 룸벌로 카시지레를 통조하면 드레이드 통조 미지 지레미도 년지 지레미도 관계다가 용세다 아니 학벌도 가르스는다 지기 시장 모두 해야 될라서 야 이제 지 선주를 당 슬레스나 야 카시엘레가 신다 제가 동에서 놓다 도르디네 가르스는데 지기 이 관계 그 루비 전에 따야 되는지 시작 비추세요 그러나 학벌도 티 가르스나 이니 하나도 룸지 년지 잡아 나서가 전주 가르치기 어렵으나 다다 타와다 나서가 유치하는 뒤도도 이제 이게 하나도 좀 내주 시도다 땅 시주 시도 이놈 하과도 가르치나 이주 팀지다 쇼겨고야 지도 띠니다 그러지마 아니 그 송교지야 이거 전주 돌리는 네버지 하장이 친구들 여기 땅 안주 가르치나 나도 십시오 먹어 하시네 가르치나 관계 얘기 긴세리
1: 제발 제일 맞아 다다 배천 대초가 다 같이 먹은 지 이미 코네 지 만송은 내시에 나가 저 배지 머리 가끔 마음은 내시에 나다 다 근데
0: 편함에 고도
1: 고도다 제라 근데 세메다 근데 갈 편근에 통해지리 다 간주 내가 챙게 증은시에나 다다이나 간주 지리나 잔주도디 잠바 배차자 다 간주 이나지 도저 게나바다 지나양 안조 지므레 제마세네 마지 농치다 닌치가 머레 제바상 안조 로디 잠 하나 좀 망치와 카바크 빠제 초리 냠이나지 대상 빠체 대조 양부 데네 론치게 잔드게 셰사게 추제 된데 베타 데보 데네 게 삼분 주바 된데 다게 게나 근둘라 소문나지 된데 메바지 롱제 존나 데나로 다베 데베 다테 존냔도 주도 야테네 메바타 베타 당아조 야부테네 크야 여바 다도 데만체 산주코 쿠네 초디 잠바 베타 데보 다텐자 미레레 클라파노라 데레레 여자네 자웨 토레지 용디 잠 오 다라던 산주지 띵 오야 도가 세나 주블란사 사체는 로초초 침베이나 따 데보 다테네 게나나바케 tuce dekala tau jirena chandru rodyu chap te dekale chindene che anyu
2: nyama photral nya turwa photral chuke mel changra tinje to jila sya ji angzo ge gyna sungdu cha che tu chu ke che gong bu zong ge da te tu chak ba nong chi nyen chi manzo de gen gen ne gen ke san den jila sta sya bi da de na ro ji sya bi ka chen tu ya min du manzo de na pa tu tu tan chu go dan da mo de ya lo de da da lu ya yo 가르치고를 짬바치고를 마지오를 차지오를 가에서나 지름 젠르도 두고 다야 망고 여 말해 배 섭사 쳐오래 이게 그 사람들이 랑갈이야 상아 말사 그래 상아 상아 상아 이치로 건너 또 봤대 발리소 발리소 언제 그랬어 두 세년 두고 와라 민간레로 와 로타 지한 리도 장 공무 체질레스 다 모르네 당라 레오콘께 모르드 야르치오레 모르게라 체지리사 만줄 레고 모르테네 베데 랑가 수수 주주리다 아니 추고니 건숨 찔이야 잠 넙주스요르다 건숨 찔 기억 중에 로타네 미게세 상 단세가 고도 동안 대 베제 공리 쭉지 수사리 랑가 루샤 랑가 루버사 땅 아주 드네 베데 ti chita puta chita ti jobu kwa yus ho jobu ki kwa rsita ke chum shibjir se ma tu kwa me chap chimi ti ke chi cha kwa me chap chim pet jilam chit jodu sen ke shang chini rigan pet rogu tu rigan na tu sa tu tanda kula khan tu ha kula khan tu smi khatu pa dash tu ti tu ken ka sa ten je shang ni kong lo to vre ken war ti nang dai kura yamari ta pi ga ti tu shang ke khang ben na ri Nyeche danga mindu. Tanda de chino tanda alabuchini. Konga ni cheta nyengu mura cha ten, nye pachik ten, kangpa nyembo cha tiga nyeche kubuchin nyebda. Mindu wani. Tindraki da karchiro kanga chimuri. Tiga kukun tenzo, aapo, dangra le chakachika lomba kanga kaya yor. Chakpa le parche chalbala manga chaya yor. Ganzu nyenchi le kune sichi zibe ganzu minga yu.
1: Laso.
2: Minga ma chimba la chigo mara.
3: Ori.
2: Pige. That two words into dinner, the Gangachimbre. Gangachimbre, the Nakasor Quatic Lagarton Tai do. Gambelabur, Gandeshany, send you to Tinder Chigurtas. Inchim means an answer you for the music. Yalaman lays us on cartures. Shirimly, Mansok did to get you. Candace to talk. Send you to go marry. Taya to Yobu Langa. That banner to Kuru Sundu Nezu Kari, you make a lot of talk of the teacher. 야추연지 런주전도 많이 해서 죽었다. 저도 괜찮 무리자.
3: 그래서
2: 나 시부르샹 근데 시부유 다 간주 동진려고 나는 걔나 걔부터 중네. 저진데도 제가 다 제바가 봤으면 저 직전에 단다 뒤동아 녀트도 베스트. 먼저야 뒤 계동 진제. 자주세 계동 진제 나요래.
1: 나서.
2: 롱진레 니 니틴레 찌 작발레군 찌 콘주 비게 로가 제자부고 찌 진주 전부 세지래. 미지가 주는 주두고 말해. 난 얘 가르쳐 돈세가 밤을 봐. 밤이야. 안에 타고시야. 얘 강 밤을 강한테 담. 안에 밤을 비가 또 신자. 안에 비가 전제 든데 쉬워래. 아, 나 제대로네. 즉 내가 전주 걔나 그래서 맞을 없던 세다. 즉 단다 가르쳐 즉 전수야 망고요.
1: 지지당
2: 마타사 공을 찍듯 들려 드라우 마르고 또 수태 샹들데 산다 바우다 비게 제가 맞진다 선주 군전님반 일 달롱리 숭년님반 진짜 겐크루브리샤
3: 겐크루브 13
2: 13 그래샤
1: 대제나
2: 망조를 잡아 빼면 세 친구도
1: 나서 대제 지레 만족 대도라 산지 나서
3: 아 내가 이제 다 겐라기 숭디 많이 누구니 숨기대 봐야 된다 이제 저 가지고 겐라 군도 간이 싶지 예선도 임베 이네 트립 你自己跟他们，你心里开始是那痛苦了呀，开始是，弄点点点事呢，他们人来了，那把心就明的。那因为那他妈开始那是，这个生就他们那么个个都要的，你都讲明，你了，你了的，因为那，你老啥个了他，开始是那，生就的，你了，少少些个多，那是，老啥人了，就对，没有说不让开始是那，你老啥人了开始那，想就这边的多过呀，没多。 对于那年呢，甚至各家亲，少少些些呢，这个多。这对于你都你老了嘞，俺爹来公公了亲。他这对于那将来他都送那种俺做过对的龙井，俺就不知道。现在呀，可是呢，毕竟个母亲在表里下，在过对于别人俺做龙井，他把给可是呢，爹那路走路去啊，他听说些，俺那三个把人来接着你走，给啊，听着。嗯。爹咱们都嘛些，俺你可是呢。 提起生就提啊，一个大事，修不改了，提莫过去呢。俺的孩子呢，这个老来个了，所以提俺的那几个了呀，老来那个以前老来的古路，俺也古雅的，然后呢，这个也用的这个孩子，把这个钱的那么的，那我让给钱啊，提过呀，的嘛的呀，那是，这个感觉确实，搿对对的，但是呢，没得的，是吧？讲那么的，刚刚孩子呢的。 그들 누르 때바 겨주고 주인한테 안 가서 다디 지기긴 알아서 그 선주기 내가 지도 있네 뒤럽 니스적지 이게 된 거기 결론이 신의 담보로 뒤 진대에게 가르스나 뜻대불로 지스네다 다급 뒤도 가르스나 지사된 소리는 부디 모래게 차진이야고 급 뒤도 짜마미에 다 가르스나 가르스 제단 가르스나 야보여 하러 가죠 안 디네 가르스나 지 소소 요제다 야나오나 지 대사다 저도 하람전 딱네 양하게 되게 숨는 듯이네 문에 가서 숨도 다 가르스 그래 그디야
1: 폐지지
3: 신차도 진력이 가르스나데 아이고 대대불지 진력지도 근데 아이고 뒤에 니도 대발리도 룸디 제남디게요 니디 안 제남디 니디 아니 아니 당내에게 가르스 그룹에 군이 안다다 전다진다 계속 가가로 병만 뭐 두르시야 되는 좀 배도 난 된다 남바다 안티게 가르스 가가 가서 누워 슈팅 신차도
1: 그래 나
4: 北西为金州东年陆丁局的人活了周生苦逼丁州的学

0: 中央民望军区隆庆联控仪，中央民望军区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属于退休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생규루 냠달이 전슈규인 팅디 생규루 기난된 조원이
2: 삼루사베 갸람사바라 니치치에 제발해 청송 가르키 찬조기 리와르티 장도 송르 딘송 제바시바 슈규고르타
1: 럽진기 강규 제발해 미다기 방종 식톱 제바 슈규고르
2: 산에카키 냠규고네 게네라 슈뉴 제데 꾸룽탄 지웨 투규 데라 용바라 송종 체심메고르
1: 이런 사치 송마키 닌데 릉신기고네 이스라엘이 가마 된실의 동대당 유지 주바다 이스라엘이 제구 집에 푸디 유지 강고 제범하세 렌즈 차블록교 인시 주베 고르소인
2: 샘르팅디 선주르기 남편 10제 남생로나
1: 디글레군의 비빈니츠 청숨 레저니 란게기 중검 10의 조경기 춘다른 신기 레저 개진식지 로숨콩 지접수지 시진핑키 청숨 레제 각주 먹듭 야부제 규고르기 지규롱 가자 당낭데 청숨 레제테 친유 투잔다 사된 규르미기랑 예지 창조사제 장도기 직지증보다 중감 된자기 송유식도 준교시 되나유 로즘징 디젠카다 청숨 서규기 리주 능신 최우자 최사제라 시직전기 송교다 규림 된배 주종 제규 타종 제받다 지고 제주 제주 조보로 체대 창조 중감 된자기 송유 강교 된도 단유 민가라 청숨 내제 가주 먹듭기 남장크 지규르 체제 균등앙 충도 침받다 지신 오급 체제 된병아 토로 친디 중감기 뉴바 은세 퇴부 치로 친유 민가라 낭소 시린고르 총계래 장란치 종기 슈르규 체사 주종 제주대 탐의 탁주기 퇴섬 설립유 레제 디베사공수 산에디게 잉시퍼시 서시지에 숨 시직젠기 락제 비주 제대 슈규 지세 정시 내라 케베고네 제린지 지체범마세 창가르 촉두마라 직주 체베 유주 딥수 시지 추구라 덴테 레게 뉴르제 교수 당대 탈루론조콩 사고난기 무치 죽지다 고동업제 유비 슈규 지사 타마테 적답 용화체 규제 로숨기링 지자균 지링유주 70개 10주 10개다 초동 신비의 청숨 내제 교회도 로다라 지능유로 예동 점진유로 제토네 5급사제 갸균 7호 동신유 다자 내제 교회지 지신 5급치제 갸제 10주다 청중 둔축 신받다 지교로 조종 토비의 사제 조종치제 갸제 족주리 둔다 청중 예니 신디 카소소로 갸제 내 직다 청중 직숨다 갸제 내 중리다 청중 둔기에 토로 친유 랑예니 점링된기 탕구진 치 첩치배 계급기 퇴식시 탕구전기 사자조보 청숨스구대 창샬다 화장 높장제 수협유 지접수지 시진핑기 톡다 바르숨투 랑예 창조기 중감된자 송유 죽준래야 토구난데 청숨내자 교육이 사정유래야 독심나와라 팅망폐유 공기 탕구전기 촉두국주라 흉륜계대 청숨소 존의 중감 철교 죽준라 그디 딩섭동교태 랑예기 중감된자다 제와유바다 계급돕진주준다 제와유바 중화미리 균두공비다 제와유바 제인비 체제停디리 샤징 편제 깨결툰비 라나미베 차샤지레지 낸두나유 니동니슈저숨료 다와초보라 탕교젠 촉두국주라 흉륜다 청숨소 존의 중감례시 죽용라야 그디동외 흉미촌두토 지접수지 시진핑기 중화미래기 균투공배다 미래기 레방직둔 소바 조경기 토제토네 청중 레저 조경기 계급기 터뷰 토제토

0: rinpo na wata. Lo ju ye yun ki tuzu peju che di chengsum le che ka toru mokdab chi kya goyo shi tena yu. Chijab shoji riju nuk shing da, tsi uza che sa che shijik jen ki sung gyub da, ma la ju yung la gu di ten di tong wata. Nyo sho yu gu chun da rin shing ki mokdab chenpo sum likba ra gyub di, tang goyo genga ma la ki bu zhe da, ten ling rin shing kyo yung na toru tong gyub e lan cha tuy na yu. Chengsum le cha te, ngan zu gam se ge gong sa che che ka tsam na kyab yu. 강저체디 갸과다 강두갸과 강시갸과제라 시토 계급기 청숨례제 지철교 직수체디 디젠파르기 튼주다 스주기 튼주라 흉능갸비유 로숨기링 중앙기 짐지체나 고르 통주로 개개개주 개구당대 존의 남장 응압제 십주 십시 락렌다르유 마주 추구 뜸이 입기가 도 먹답다 케어친다 훈산 따기 체사 첨부니기 차주 먹답 머누 파르겸기 다가 남아간 지단 탄삼기 고규 먹덥지 춘다 릉신기 먹덥 첨부숨라 균용네 귀디단유 냥암 당도 나수자딥 삼제바라 제바다 첩지 남장 귀기 산에 가기자 경주 경텁 마제바라 신진 연삼기 각결에 주의대 냥고 냠주라 시직도 귀디동신유 바단 지린탄 등거리 지단 의규도 내배 간수 민러 종토 난수하다 간수 이념도 터숭 낙제 규수에 신진이기 제삼수 내배 치주기 동자태래 족덤이배 장도 송규수배 바단 지린다 덩글리 치당 친분이기 제사 시직도 지규 강고 뉴덴토비유 레시 족준기 까지다 강내기 둔토 타로 개용기 균 천재기 토사 좁게 족준체바다 참자 딩지 추제다 제주 추미소 직지에 서버카직 시빌릭룹 중화마세 대다 제주기 텁사 당부로 교주체배 제주기 편제 덥숨이에 치루친유. 민가라 정숨 증류 체주기 비입 침부야 릭지 치배 두점수 리배 치고 치주기 증류 레친유 바라 교교지. 닌샤린 계지 직주 망부시기 탕구 전국주 10종 진저 닌샤로 주바다 계급도 서구 줄하는 용의 놈에 중구 냠용라 높종 치신유. 정숨 레제 가도르 먹덥 계업대 로숨 송순 모 동주르니다 치와시다 사야시 조종 토비유. 샤규 차규 교도 장배 치고라 편제 야부툰신유 의규 가도로 교도 머주낭 담지슈제 숙진차유 높규 고규 교도 치사협기다 지단갸기 조규 춘진뉴댄토비유 롱아젠 중업에 차규자네 시르송 니동숨주 탐발로 리급 청숨례제 낙자캡제 갸자십주다 청중구승규다 치사젠기사제라 촉두 지신캡제 갸자니슈쩐이 승규제
1: 디글레쿠네비베네츠 티웨이강 럽치웨 닝도 균진탄 탈비동회 촌둔시간시 제로체동 국제니 수접듄러 구미당 록주쇼가키 사지르 모그 체페 시주르 튕게랑 유바시 록주베 진낭게 듄투 중국 공제당키 척수르 덴테 텁주 체페 쥐람토 로자 덴비 규 유바시 난창투 척수기 고그 체페 민데자 팅 당부티 차보내송 중국 공제당키 仍促구 쥐 체페 사지 먹주타 미망 먹붕주바 청수르덴헤 시왕 촉지 제바제기 고츠바 춘기규 다와지 라기지 마오지동키 구티나회 듄듀 외랑 고츠바네순 외랑마키 수신 사지마제베 타제팅탕부 듄휴 외랑 먹붕티 마오지동키 니지워 진가산시워 레바타 총습계 사지 딘시탕부티 주휴 난창 외랑타 듄듀 외랑기 제수 진더 중립하라 광저 외랑 랑바마세 대지수 세네카도 청수 외랑 럽탄 짐바 랑바타 당니 마마주베 튜점 사바르 리뷰바시 제로시 동국제니 수잡계류 다와시베나 난창 외랑나 슈케 먹봉타 广州维拉南修开木工卡机井冈山日物端端维拉南修开木工牌的解开解拆熊牌机妈妈军西部五年有八十铁结束平江维拉所起维拉木工忙不妈妈军西部南修有八十井冈山日物设计定些的加多切记的周边妈妈起找为苏格联盟多盘单元黄洋建议预测托妈妈去每周宁波集团八克周围脚底级的电台掌握广东看重的黄洋建议每周接着做掌握站内区别清算角度级别拉面在安排年差下月时井冈山市委苏杰托干土修马的塞了美色会挖土毛泽东去中国三期希望年土配永泽抗议南西北谈井冈山市委特区西北所及长总怎么难去天内支部连续都做不谈直情松谈同南桥国不出去电笔随法人卡苏西马给四兄做法井冈山市委四星接近特别切不所四句冷路日不谈人别团天三级的结个头发的梦西定局不行记录七东古别你修这个旅到我唐不能妈妈俊西别租修马去江西陆剧堂福建给陆剧所属帮助南学今的中一辈七年修建年谈七年修古年福建上行古田土修建开清电配吹错的妈妈俊西别当给推命吹错听古不错不谈总督提明显了古田吹错几个部吹错托三六托年当租不谈七四托年当租别在军电了开我谈当给木工了对面古迹级别往下三天都大约景天里当谈迷茫给木工做用去陆剧托蓝色独领德部推您电配信息吹错属于宁边米须塘，宁波菜呢多西部的油肥吹错一没心。妈妈去前天买菜塘不，下边的叶片买顿菜包的塘不少几团呢。迷茫没本啥东西，没接触呢，但不存的有。天结束，毛泽东去没打去帮中石头叶片，加重灾难呢。中国三级脱落六了年会，日边几百难去不是。第几数马尔马塔从十三级电视组不谈空别情况谈短天接入启动国际松就缩短率到我就级别在短年天在二十年拍的中华苏维埃借用推门所进厅堂部江西瑞金的窜天中华苏维埃集团结构内阁中央思想五年为贴扎切不谈在这么在内谈也最谈实行年制所及这么路一些岁月中华苏维埃集团结构内中国路巨托借用整形器苏醒满足希望塘沽的一不谈当期社区拆卸了沉浸浪费吹得开心些日来实行三级没住给那把三百姓对那我些干事电送落地超短预计停给推提就是点中华井冈山市委宁都谈苏区及宁都南中国空军等民同美森军团来给推举了预计来给你推了三百的母体军军团特别动物团中华普助区捷克多片组军团美丽加大的用会将军人不三百套帮俺的切记忆短剧切百的规模东西去
0: 第个来五年变变你出你懂你说这种流借用极度的给推举在一年你你不提的理由三年开始九州来电卡查他们行十字电瓶啊制作的九州老马的小学来过周边年少有个土著的那用我的送教前行有毕竟九月六日小道出电路正给九州设置的七六图天对小学写课本小学的不行原则特别有劲毕竟重建的西城区二龙南阿东康给天对来电主给明晚年度吧韩小英去提高了来的一个来电主品有空气塔罗毕竟重建的民族改变九州罗马七届的系统国际约不得全九州设计加的艺术坦白有九州设计层面广场图协修设计顶着做约变托当拉街的推出听不得普拉松瓦恰军学的把阶级内住车别给蓝色阿东康图只有主路你瓦中密度别九州罗马的三年三多度托当本意拥有的这天九州罗马第二个九州南修特别给人前行有别那小吧推中给咱俩那组车贴托当了给他开的每百九州路马的俺最马拉局路面托当了也是不是的路面九州了给了是不是的七八局路马的天都本意及这贴得让俺九州设计所绝突击越级绝育他路天津闯给的去王不卷将给九州路马十九十吨了土就给六吨得不得准育天南密塞给各个月百九州路面年片直接的所教女不明白陆地通边有些开得出不得提醒工作了一个七百九十五块钱七百的七个一个推论的九个人七百个吧 九零团队人都懂哇，我那九零设计的九折的最缺不少岁月。天津崇吉的西青区金武路镇的九折设计的九折给人做王正电器。九折设计的刚拉军舰的九折那么的，七多给人去洗水吧的，有人是不如过金美白九折松江小学电器企业。提档切不及九零设计的程度，工作的年长度轻微上去右边车主的九折购置企业。俺做十四年级学校的电梯，就是路面土脚的铺垫，俺就用我切脚的松脚切线油解决油。在对人重庆重庆的河川区所超级的铺垫，冷冻卡进了各批人出气油。在对人的出租人数怕了，这月的整体七点那座阶梯，咱让俺去北向前边河川区的出气塞，就冷脚变了，着就拉速头油。那么些真两个把的心呢和转去数这些人我心七八不就是三年提个得十七年的我们最年的东西没得切入当了的我们最年的七真七八写信具体用的土球局主设计送的他国的冷局的日卡给人家的我们经验了全用的这些的切入和转去六十五年级主任吴志琼去俺最推动的那么些我们的写信局主那么书记的冷的历史当局俺最我所所教其学切入当我的，哪怕都那么些，还将硬把点白给了。俺最河川路镇去普赛切动，搿多都忙都当有。俺最搿多都苦了十几，都入切的，吃过最冷准的，就这了嘛。贴个了就这设计书，绝脱不切越级就有。
1: 这个雷公呢，比我呢粗。这一年呢，咱们家村你没闲，城西三学两个人跑来，让爷爷出去采摘去。年热天暖，冬天送进来给月钱。今年面包肉提前冻压的些，年热出外吃，就去孟永堂种个糖。出去是归忙说去，出外过过了，给你暖点土鱼不是？明儿的三年卡给出去采摘南昌去，组装点不安变性鱼。组装前先别河北沧州包头秋公三边出去秋队排队时间去来这些。魏福涛、女所堂出去采摘南边偏街东塘十八段鱼，河北包头秋公三边出去采摘菜油公司积极认真宣传。胡小杰喜，头顶塘边来这南，热热的秋冬天啊，采摘前途的热情。南站天，沧州也错开了月江秋公边刚爱三瓦塘，出去开不天空尽头偏九通天，三公街去天空古镇南店岸，前来所东就是一间我这南鱼。出去采摘团来去，忙给出外继续赶人七八马赛。推送书女秀有贵，出给团来南昌开前批给东会，女不切入东新区。浙江舟山帮面都农在九十点西出口店铺人进郭爱姨。浙江舟山余山凌晨去落日顿车协同左江前边，西街前去团来点西的去过过黑江前不去。三年提高了，可能是一部都能在九十天马拉仓会，出去采摘给来车超过七十的准天，让点新出三百克，采摘拉在年节节拍，年节了出口顿切菜，忙手顿吃鹅肉鹅鸡汤，鹅冬来给我汤，落来了菜米出顿同九十几汤，吃完稀拉，口顿切都给月经，天来团拍去补菜，再算塑料团结给菜些来月经，我就拿去。郭阿姨，出去采摘呢，俺最团来批给去，给您做我提醒。不些都会产品出口就点不切不提南昌团结所在去国国北地港月半马市从林去团来南昌开进度决别去港岸北地市月界县月市他在山东台浙江海南所社会忙不如出去三岁去直接开店当会先前提送困难了特人轮廓去凌晨送去哈怎么了出口顿用所通天听爱出行街镇的电台出科室七八趟，头家打了出科段七个别内当了别的军队大学。人均天空部天津出去采摘糖，出对片最新就看个工程相关信息。让爷爷出去采摘团来去，艰难给国国公我呢，拉在地界七栋七百盘糖。让电三段呢，给期间给空别盘的全国突破全台。让我给去天空官牌刚开始我马赛，过了十倍出官牌结合糖，收购了南明推上糖全国全牌，他就取消国段前的中国再生素质，怎么都绝牌，明将开进去都有了越界就有把戏。
0: 这个雷公呢，别问你出。让业绩努力将被明达被阶级机灵统一性引白强烈，统战阶级机灵台，甘肃的、四川、陕西的行进送了七八的，加上团主任的切记统战对面错对去送行一百万塞，统战铁工全员合作的军港派遣，就送这队团队切记统战级别的 초대의 체도 중감기 송도 댐부 주의 체계 동래 교조 공배 댐부 용어라 개린 체유.

0: Tomzhe Yegab Jiling ni Zhongguo Tomzhe Gibi da Chodyo Chise Dibi Kekung Teshi. Yegab Jiling te Nidong Nishu Zizhi Loro Ngo Su Zubi da Ji Yagyun la Jili Chubshi Ma Niji Nidong Yu. Techo Edu Sichuan Kekung Ki Yagyun Ki Jiling Ji Yagyun Ki Gaji Gizhu Kyabgye Zang Sungba da Chegi Tomzhe Chikdong Niji Nishu Zibdun Chodyo Che Yu Jing Te Yegab Jiling Nang Ki Chegi Tomzhe Jinburu Ki Gaji Gubju Koni Sung Yu. Minghe Para Sichuan Kekung Su Merchi Bache Nga Dong Chukki Sumju Soku Sado Zubi da Teda Ki Chegi Tomzhe Ra Parteng Chikdong Gubji Jumi Gulang Yu. Tomzhe Da Jivu Serbo Sisi So Zaji Sokcha Da Zixing Neri Gedong Hala Sungyub Yabu Tuba Da Chegi Kyuzo Ki Changburo Dianbu Chu Panun Zhoxin Yu. Zhongguo Zeli Kang Junggam Kuruyo Simju Dine Ki Simju Ba Xu Wei Hua Yi. Tomzhe Ni Tuen Ue To Sanay Shiki Cepzun Reng Shinki Sokcha Kyuzo Shik Yinbe Gengwe Nama Reng Shinda Chegi Zixingda Sokcha La Toguru Chibata Tuengu Ngarwe Mangwa Pejiye Te Songyong Chishu Chiru Dongwara Gulong Topki Yu. Tomzhe La Songyong Chibakyu Te Kekung Su Yuebe Za Zixingda Sokcha Changmariya Songyong Tupa Masi Zixing Langra Bemata Jivu Serbo Tendung Tomzhe Chungchung Mangbu So Neri Didalaya Songyub Yabu Topshin Yueji Song Yu. Rengjong Junga Malalaya Songyong Chibe Dume Rengxinda Chazang Rengxinki Gyegab Jilin Zogchun Todam Chibe Lenggen Tongma Teshi. Mingara Rangyeki Gyegab Jilinki Zochebe Rengjong Songyong Saje Malade Gyongyurunga Junxin Yobata Rengjong Junga Malake Cheshuda Rengjong Zejong Mikse Chashu Rengjong Xuxia Buitakshu Gengwe Nama Rengxin Pyuzum Chokshu Jeki Sagung Gyegab Jilin Malana Rinbe Jokshin Yu.
1: Digale Gune Biwa Nechu Rangye ki rangdien shugyu tan sujun chepe jitze dun chi sumchu tan chokdon tiktupe nomchu chiche ni nyechara liao ning da lian tu mingda zizhu che yuwa shi. Chusin chenpu ni nyingjik la zizhu chepe ti kula shibu chusin sujun leri ki sento sabadu yu. Nomchu chiche ti ni la ka sosoro ai vu lo sida jen tan ai si lo sida jen shepe mingda yu. Chusin ti ni ki yip zhezong yinba tan da lian heng li jiwe su lei ki rang din xip su tan qu gu qie xing. Ji rin zhe le mi sum jia sum zhu so ni tan cheng jun jie tan. Xing zhe le mi chu zhu, ding zhe le mi sum zhu, su zhu nyur zhe, zhe jub si tan cheng jun a jie yinpe. Chusin ki xi nu tan gu yu song yu nu bar le rin neng gu tu ge zhe nge zhe dian yu ba shi.
2: Namo qiu ting gi yang de ng di ne zhong. 그래 피규르기 도자 인터넷에 다들 굉장히 센시버드니 중앙룸디니 공부에게 틀림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이 군에 비베니츠 이란 이슬람 사르지 숭마키 체 뒤닌기 고모 세다 베데 사지 숭마키 커주 카규 봉디 닌데 고모 데람포르데 베주세데 이스라엘기 정규기 라마테데베 카마기 딘시레 동디 땅 유제주유 세라낭 타덴기 자주 대미윤이 이스라엘기 니두 리바논 호주기 사자 망보시다 게사 벨루티 호더블야 막돈 자주 배워라 렌로치인 이런 전에 닌티 공모 이스라엘라 포르티키 동디 땅과 대니 닌데 릉신 인시 주유 이런 적제 봉디 하다무 임비야 중앙 먹지부 이 먹지 체 뒤닌기 공모 세다 비디 게세 이스라엘기 리바논라야 베베 막돈 자주 림부바바 이나 이런기 이스라엘야 대베 냄베 동디 동규 인시 주요 이스라엘 계속마기 제 뒤닌기 고모 더집 당으로 신나 이런기 닌디 고모 이스라엘 용다리야 레고 숨기 푸디 펜돈체 유메 원자 이스라엘 마기 제구 집에 푸디 유제 강고 제유 이스라엘 분리기 이스라엘 전에 강태레 렌저 차블로 규 인시 주요
1: 디글레 군에 비웨네츠 Egypt cha chenbe sengyur singe minye che dun yin, nian jere Egypt ge ge se korur Palestine Islam go gu le gu Hamasi gu ji pangrim ki tumi chobe, Egypt tan kadar Turki so makcham jo pe perdum cho tan lar yang Gaza gyu tu makcham jo gyu yinje chumwe che gu zam gyu. Hamasi Gaza gyu le todam chi pe wang cha Palestine la ze puri oyu hen kan la zidru che gyu lang cho ti regor di yinje chumwe ki zunne tu gyu gyu shi ji su se che yu bashi.
0: 디글레군엔 비베니츠 이들레년주르기 체드윈인 비베니즈르싱나 침게기 내부 유미 촉주점 룩베 꼭주기 초생식 마르데닌 점소건수 고딩 로데 미주 길람도 쇼르바다 뇽데리아 민니 가송 참이도 교류 내주 된세 초공 테레 레가 좁신베 녀주시키 당통마라 더블링네 송일레 다르게

0: 십주 십기에 겹유. 민아리아 가송 참여도 교류배민은 최적 체배를 해둔 뒤 마대 제유 디젠카기 튼주르 체배와라 무투 비무 인시주유.
1: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이라 최대비 최대년 첩자 체파를 예급티 루규 지아랑아디를 년대를 짐주 튼진 첩진식 튼태 뇽타르야 미니슈 적치 기람도 쇼르 규바타 미추고르 매균수 유바시 Tunjian Tunbei, Juji Langkoro Chichetti, Nurse Legene, Dangwe Wanki, Nurju Shun Lamto, Numji Langkoro Sikta, Dungashur Hubashi.
0: Second number two, Conses and Yurin Yurin Shugan, Basan Lamala, the Renji Wendu Yin, Lizengen Kurunangan, Tawatirin Laji.
2: Mimi Dachiki, Nanzu Lakbar, Chugiji.
3: Mimi Bujiki, Nanzu Lubur, Chugiji.
2: Chu Chudi Chiki, Nanzu Chuji, Lamparchi.
3: 각도

0: 친나나마도 로촌 초보 조무여다 근칸소 친난지 다다 년구 초빈린 친티나 베존 론칭 닌친리콩 강기 론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친티지 드랑가 시빌라인 휴지디 촌노 시비 조보다 시비 종이 시비 종나 시비 나슬린 친솜 자제 시휴 샹라 시치 논도니쇼
1: 시비 조보
2: 시비 조보
0: 드랑가 시비 조보 시비는 슬린 친노 파마이 추글라 추글당 꼬마 동비 로수 제쿠비고 수지힌 로수나 제케제당 무제시 공유니시나 강강 하전 치어시 인피 파마다 빈치 긴긴 초마이 루니제 제시베 윤데 강당 강여반남 본바 강슈 출치 무제지마 레바딜레 가치와메 지바디노 원조이 추글라 땅토 친송가 로소 야보동와 닝고조급이 된다 닌시시규 카준도야 카니 제시 동시시바리 자중우지 로소제 편치 시바달 파마이 카니 시바장 마인바 자중우지 토니 초글라 로소 동구신 라릉우지 토니 초글라 미베 송보 동구시 파마이 당수지 초글라 응구 강롱니 수진 친부 테시비 파마이 니버도 롱비 진던치 시초라 편비 샤와 문장 조진나 그 친부 세시 아무지키 자진 로소 키바세키 고마미나 로소 가레 용시 송발리 고마 동위 사태디나 덴듀지 로수 농도 강강 친부 인바디나 루니라 무진지 쪼코 투지나 로아마이 생강지 군코시 로아마이 인도시니시나 생강지 비켄지 윈란지시이 무시라 무진지 쪼코 토바사지나 공바 천도들 임바다 데나 메제다 수차진월자 먼저 니자시 디시 초기 생딩기 근코나 먹겐바다 총바 임피 콘솔이야 진자 쪼코 토고바 인히 송바다시 이내야 지난 문보시기 초글라 도그티 토고시발리 콘초이 룬지 삼바솔라 루인 효주유 친다 댄소이 추근남 뮤비딩니 이친난 제버산니 시구다 니사 지지수 야슈뉴나 추기이 르로용조 공터산지유 대티에 파마난치 산노조손 조치 도니 추기 돈도 가와 몽부슈장 콘소이 파마라 산지 무터비 주지 돈달터유 죽을터나 삼바디나 초기 스윈이 슝위 린툰 수치식인 지딘진 지비 무부 용진 조자디야 미르제 이치제 센나 토유 매이 세강 창롱 용와 저글 지괴라 치양 괴시 이니야 디메도 무종위 초주나 문난지아 다도 탕미도 쇼위 뉴웨당 칼롱 추수 인바논신 매이 생강 딘통한 찬롱용와 코위 초주나 자 지신다 문자와 세티 안초이 준벌 남미도 동위 신제 추구 터지디 인비 신제 뉴웨다 칼롱 예수자 디힌 무슨자시 인쇼 무신제 구마 동니 조동 슝와 라무시 인양 진제 슌조 시나 디린도디 조아동 가와시인 대위 추근남 먹김비 깨차 니모니저 가와디 처저년도 킨 지장여마시 그시 친다춘 남준니 추의 양 마다비 로소도나 콘소이 논추 요손 시무구바 대위 파마라 퀸진 시시바담 야나 퀸신 미장 파마이 샤쉐라 가보메비 싱칸세 룬신도 창이 디양 로촌 뒤치 추구당 야나 로시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때 같이 해 버릴 거.
1: 엄마지 제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어지 오게
2: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 총초 씨 봐. 진라 로란 씨저 디시 더 저와서 로조 씨지.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3: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신비린 첸티나 부종 롱칭 닌칭 리콩 강기 롱칭자 시비란 이치비린 첸티시 아지산준인 치치 뒤토도 안칠린 친년바 가스쇼 샬문티 안칠린 친년로
4: 시비 종이
5: 시비 종이
3: Lo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시비 루지 다데 시오비 지나방아 줄린진아 쇼버 가스 시지인 조바나바 당월라 라사 지봉강라 요비 심바보 라중여 파요라 요비 파마니 즈비 요마번지 초마도 라사 자이지데코도 요비 조모 초모라 루지 진비 마시바데 푸니 고소세타다 샤와 란조 용이 멘디 시지인 시 다지디냐데 진인고

0: 워커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는 뭐이 드린 제대로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이나 워캬니 데 뭐기 또저 사쇼 가사카게 뭐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레레레 롱팅 카바 소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yenda manda wa chiri sena kola tsa tabari nina tsanchi sena nda yana tsa tak sena nda yana tsa lak sena nda ndo na ani cha la soba teso da manda wa kora nisa ki chiri tari yobar resi ten yongi labar to nyanchi ji teni yigi nyingba teso gono nda nda yore sena geni jibik sumba re ten yin dila ta neso tsanchi dan tsa tak da tsa la soba ndenri ki ta teso de chiri sedi ani sardo zubi ki yigi yinbi ki ta pandak zon rabo de ngeso yin sene ta gende jibik luku wanda ta ana waya dhari jisumba res ngeso te ta gonggo nondi dan jayi ka sahi jayi ka nande wa kachi dhe re
1: Tata chi chi simpa de na kanki sonda lo chi lin chi ri yang la mung tu ngan chu lin chi sin jir ga su hiyo
0: Tā tērīng gāsī pāpā tū chērī sā dhīrī tā tēmī gā yāngsā gā yīgē tē sō tēnā pācā yu jī sā rā tā dā tēbī gā tēn jī tā kāntē shīnē tā mpā rā yīs tā tī kōla mā rā mbā yīrī xio jīm tēyāng tā tēmī sāmbū tā gā tī gā tē lā bēmī shīng dā yā na bēmī shio jō kō rōng kē chī yī tsā gā dāng tē sō anī yāngsā sā chī sō gā nā rā dūn tē zā nā mā zī tā yīgē sō sō gā shē nī dāng shē sō nā yī shī nī tā kō dēn cēn dāng kō rā jī pā rā wā Tendai dikpa maazi, eni yege soso la, takke je dang soso la koro, tomo maayin baka, dike te je gabda ke yizu tsor shimi shini, eni yege te su pe leni, ani yizu zuibar. Tendai te je sara ta ngenju da, jinju, meye da, yanju, tendai ngochen dochen, che da naye ke yotsul, ta teza na maazi, eni yege ke pomo maani ke tachi yawa, ani shatsi ke naya la sobi, ani datu bi ke ta naya, Teso taa, taa tike taa la kona ki zuipa yin sa gyo. Taa ho naa, tuyama sambo taa ki tenze ki taa, yige zuipa taa nyan tala daa tupi ki tenji nzeyo naa, taa taa gandze gatsen zeyo re, gandze nzeyo re, stuwa tenyo ngir. Taa tila, ngansu yonra la, ani tuyama sambo taa ki daa tupi ki tenji je zanyo se ni. Taa loji ki nola yonra tenze shike gyo. Taa te gandze reye se dili, chi, desu sanji jansu ki, mbyokar yasil se ya ki, Korang ke tani tenji zang re. Tiga nana yang teme ke daribi tenji je zang pa. Ani kuk sabu shin su yore. Nye ke chani penchi chi chi nyema ke zang bi liki jenbi yang bo ke nreba ke nana yang lo penchi yigi yoro an dada tenji yora gibi zoro zongwa di shir lejar tang gotan ten ze sen oda tenje ke sun chit nang yore. Ta yenba chi chere se dilo santa chi zaga korang ke nana yang Ani, mbeakaran ni cawa jepali saya, kita cik tu tenggiu je. Mbeakaran ni cawa jepali saya. Tiada kipa mampu kita cawa jepali saya. Dala, tiada. Ani, tiada kita datu kita tiada cawa jeca yang sari ini. Angsur jibas je dia. Tapi yang, angsur kita pegi ke jawa ke cedelu. Senjut pada tangju kita datu kita tiada tinggi ke nona. Ani, gojian tang, dojian, yangju. Te maayin baga ta meen dang, tsik dang, jueba la soba ndesu, trutang ju korja. Ta na ya mambu chi, santa ju yungu nona ta sibu yamar. Wencha peke nola, peke nola yode pa, wencha santa gu nola masewa teka, tela tuina, ani santa za maayin ba, teni dati ki tenji yendi yo pa te, nga zo ta jiba shekar, sepa shekar. Ta tende ji, ta nona kongi jinsi tende san zana teni, ani tuyemi ga ta, yonsu tabi ki dati ki tenji jin zebar desu. Ta yin na yang, ta shi si jabo lantar ma la so ba ji ka si la, ani ngan so ke tenji mambo ji di ta, di ke di la, ani meba cha so wang, thola shen so ba. O di ke jirung che di la ta, ta ta mingar thong du ye bi ke san ji ba ta tang ju ke zawa zang ma do, ani yen ba chubo yang, ani di ju wang ke ta nyang so ba. Ta ndor na, ta tenje ji ke thong ni, san ta ni zor shi bi ke tenje ke dat bi ke tenji je de, ta tim sa mo tra ke nze ba shi. Ta nze ni me tse, Ani tuyam sambo chagin korang ki tikas, ani korang ki taa loma laso ba teso la, taa santa ki chenyen da, taa kaanla kaansa pepa taa ngaan su jiba she tegari, tsipa nabu she tegari. Taa wencha tsenpo ki tikas la taa, ani santa jen reba manze na, shetan ki dati riba peji, dati riba yana dharibi kola, tenji, tedan rebi ki tenji, yonu laso ba kaanya maju ba ere shena, ten ma res. Taa tsenpo ki tikas, chi zayi chani santa ji chenyen ki jundar, shang yobwa maazi, santa ka laniya, ani kaanla kaansa tadde par. Ta wen chan, 다들 레바 코랑이 니게 야바이나 자위 차니 아 다치 용어서 자도 바디 아 다 선점 진도스 선점 진도스 대 강래에서나 담보테 다 셔다 도시 능보서야 되 아 달 용달랑 가서 자주 반이세요 다 저보 아 되니 추송 대세 예스지가 스테나 파야 그 된제 그 태가 로자던 데야 이 그 아 된제 그 다 된지지 왜냐면 너 선다 전 제발라서 바감 맨나야 왜냐 배저 다트 지바다 하장 그 제가 체디 비그 아 된제 그 된지지 된이 들 자주 반이세야 되지 님바데 셔다 도시 쳔모세야 되지 셔다 도시 쳔모세야인데 자위 찬이 아 아니 디게 되지다 로벤데서 그 아 자가지 된지 돼서 빌스 조용 가슬라 아 다 티켓 이제 베게당 아니 리제트 게니도 아니 게니 헤저크 아존어 보시니 드갸베게다 민재 그존어 보시 차디요 디엔디스라 다 다이다 민재 춘재 라서 만데서 때 아 다트 직바가 차라치 같이 와나 보지 차대요 봐 연자 제가 도지 치모세 안 돼요 티켓 되지다 베지 다트다 제와 그 아니 땡지 같이 보지 레스 스마트 다 로자와 제 친족스야지 이거 봐 로자와 제 친족이 아니 니제 제목이 자와서야 된지 그 다 다트비기 된지 저려 봐. 다 같이 근데 제 친구가 짬바이야 세겨. 에 다 연달란도 파지 에 제 친구 코랑게 되니 자가 그 계획돈 비일스 저디비기 된지 진사. 근데 니지 자. 다 되라 아 되니 로자와가 빠지크 제바야 잠바. 되니 니제 자와던 제바데 이자게 찬이 해바이나 고 태가 그 자가 저자리 받은 데 아여바지 제데 왜자 디그 난게 주자 난데 마부지 아니 베게라야 하자니 니와랑 코아다 되니 다 님바도 치르드나 땜바 시대지 가서 다 땜바 시대지 가서 왕도 땀바이나 아 로자와 렌첸장보 라소바테소 그 아 아니 게사치 선바 라소반 제바테라 되니 아 베지다 다티지반디 있고 페지지 걸 건 니바 가나 간서 땜바 다 왠자 디갑지다 치 토마르 지비 그 다티지 비게 땡진다보 참생랑이 지디 가래 있으디라 다 용달라 아 머트 벤지 자나키르티 Pekela, Jemba Eshi Tapa, say a Jagaji Penta Tachembo, Kungi Zambi, Mago Tencha, say a dish, Penta the Dai Temrayan, say Guri, Penta the Dai Terma. Then the Mutter Penching gets Zambi, Mago Tencha, say a de Young Korongo Nongunda, Nandu, Pachiachi, Temugota, Santaju, Gombi Nimboda, or Tundiba Mazi. Yan Kursuntaka, Yungo Nolayan, Masawago, Ani, the name the trailers of Mambo, Chichichi. 단디근으로 짜르 때니 아니 이게 야바 된지리 띠디로 띠지 넣다 버는 선방이나 하장 그 같이 뭐지 저기 넣다 땜바 셔다지 가슬라다 치 참선이랑 이거 아 베지 다대던 데비 띠지 같이 차려 되네 대 차라 아니 올로 근제비 올로 잡아 로딘 혈액 근제비 다이 년코 디바지야 어 대스 되네 디지라 사샤 고만 나가게 야자 로비 수연한 쯤 근제비 얘게 라텍 시바 된죽스야 이게 라타 시바 덴준 더다발은 쳔바이나 그 양설 소소지 짜게 셴이다 시바게 쳔 아 이게 소소가 나로 그 인전설 아니 찌이단 도이라서 봐 소소긴 덴설 대잔다 마치 다 비고 놓나 그로 라도 루 이게라 난랑 같이 요메 어 디고라 콘리 그 쇼동 그저 덤진제 요파리 어다 콘리 그 아 데서 나기 시바이나 아 아니 비고 놓나 라도 루 이게 그 난다 때라 어야 찌찌 제동 된제 이게 향아요 센 콘리 그 쇼동 되는 제 바리 Tene, di jisla, ta sasha penda da kanga jansi, kurish. Ta sasha penda da kanga jansi ka dranjuk ta, tene cikter laso bando na dati dandrevi ka yung, dandreyan yopari. Tene, ja zote chere se de ta sabeng ka yigi yorwa seya ka ta denji yopari. Ta yigi yorwa seya denji nda, ta beji dati riba ka chetala, hachang ka, tene galche wachi ta, di tenyang, kipa nangi chetala yang, ndela denjo ta nginze shibi ka se la ya. 저기 첨부 요딩게 되는데 그 되네 기발 리치기 사페지 이게 좋아 양이나 아 선다지 여바리스 여바 맞을라는 제바야 아 되니 여체리 진선 체리스 사페지 양에는 페비 니마지 기드체 뭐 론송 치상스야 오 되게 난다 그노나 론송 그 짬비 땅주 그 제바지 여바지 대휴요 대자는 마제 아니 가토 그 까담바 대식스야 되게 난다 그노나야 그런 춘춘이 비가슬라 아니 선지바다 단지 중대서 로존시 비가 양 미스지 이거 대인들 다 대소 나서 봐라 때니 사피지 양행라 아니 선다가 짜요 봐 맞이 타는 제바야 아니 슝요사리스 대인들 사피지 이게 그 좋아데 선다지 마빈 있어야 돼 자원 되게 말해지 원래 사피지 이게 그 좋아데 처리세야 돼 당한 안소 니스를 이토든 이제 유비가 선지바다 단지 중 제바가 나다 토마고 전화 보든 드리세니

야 페 파르다 테 크르송야 샬랭반데 베다 센지리야 테 톰톰무 봉우 봉지야 톱탕지 베세 톰테야 이카드 둘라담바제레야 마몽케룽테나야 레카라보테 바진지에라 야 나도 세슴 저끝통야 대타르보케 잔드니 마타르야 안세지드레 건두고송야 텔로슈야무 부켄파본라야 투콜케 투톤지몬송야 툰도바메리에 코솔리야 테텔레레다 송야송가통아라롱틴지야통라토세뱅코로챤나야가통데마이기포티에나야롱상봉쿠베다판동리야가테잠야친다폰라야롱타롱봉보토통라야세남케 ねまらひゃるすんやぷぱらたねゆりんたるやぱくぼろてにけのるやゆたせいちきょんどろてやかやんりそろるやちえらやるちばしょんなだぞぱそらやなしそだなとろきゃや 도야르보첸부군인조야치세는 담디히베게캅랑송베 봉토르타야 다르보테게 가동책라 주지라 엄바다탑라 도힌게곤책테 삼부요티군나차베게 담드르무포동케 페시디몬데게 템바파예게 루톤달라 데디던 차숑메케르르 콩카르삼베 고골라 기본케 고사야 릉시케 템반달라 멘저케 텐센베 코네 아사이지르바톤도 도바타베게 톤톤리문르다 깡 콩가포나케세 돈 세칸요나 시즌텐 아메 빤리탑세 게로랍타바르세츠나 탑칸 히랍 로고니케 파달라 시페 탑칸 로돈달라 삼보 요한테 꾸디 차베케 탐타베칸 로돈터베 페이베 돈다츠케 시히 타베게 돈니케 르반달라 타베 돈토라 민드다 야 아베 페나니 다 까레 영다다 뿐 코사시케 찰란티 리딱히시케 랑고스 리탄다와스 고바숑 케츠케 시베케 난돈티 타쿠남티베케 덴바코테 키퍼랍스케 루티니 델링카 유케카 사찬네 딜링산타 링산디라케 야샤베 디라타탄 타바파 마람데 예켄 데츠네 메크타숑 파르케 타타미 데탐세 카르보콘 춘춘투이

0: 天地藏镇根口瓦东宁镇坝大埔制作瓦电子球中东消息请给看江苏平组的大连节节目。
1: 두서 산주라
2: 제나 바 조공가소 샬라 플란데 가만가이 산주로 쇼기 타오시엔 아조 당기 시제 수지 자드 우연장 진정 안제 링규다라 중공 중앙기 시제 수지 자기 주 시진핑기 히다 주비 체지 니니 체군이 바라 타오시엔 멍주의 정로 무멍 킹트 자카라 자드 찬전 난주인 바시 데나 시제 수지 시진핑기 로든 송지 라양 타오시엔 라 자드 찬전 나오시기 중고당 타오시엔은 다리 흉리 히비 히초 정로지야 中国党朝鲜建党团两年如日前一年陆主角人的口味陆学营你与陆学农当年的这个年节请团五十名的七团五中国党朝鲜节苏军战团中的军区训练党定比十多请月经班主党人力罗索运动所恰空卡给年里了扎车色了忙不同于把党这个年的这个年节妈妈了偏地追年朝鲜党中国苏军战团了对了节能顿 年月了，三个月的党派及永久了，年前对比，立即破月。让用天空不一，初春温大地里的年初表演呢？中国三月大节对不年大节，请你特别演呢？一路年冬一路月大，准备参加年进行做，出出元旦，干嘛送去送去接场所？ PHPC 米兰绿林青初空所三月日八段大国节八段三月级登期东米一绝新绝八日让用天空部也初中南大地内的同名一言一百言呢大厅级三月底年科节歇了家一三空所初中级内初了吞所月中让节节从长绝多女其人给的修金普姆西别前林地内节目推的今天大节歇绝段之天天地图图恰扎歇军八日 卡松三国别中国东东公司的很多一百年呢德鲁群塔里蒙农业界塔吉拉马国为给塔给尼女拉丁的用车路渡东桥的聚集东一百日明海的农业界清末党严正所属基督与女陆康阿准西巴党德鲁大东东瓦车家的家学生别与女南章三准学军八日 现在主办的这些比伯拉加开帮忙决定总成比西德比加开长期用团抗击今年的土扎及帮忙国家来东的东北一路年冬年中旅七段下雪包的呢先把爷爷做的藏区恰空党 昨年扎及雷德勒美的七段军兄雷顿本特年年八点八日 月日节牵着了伦琴节看你八日三当地面节月日连接加给卡西当年的黑的加给节帮人们下台轮着了追梦西巴当就这场被农务节帕拉森亲没事了

0: Singhe Jobna Ba Kunkan Song. Dada Chiji Singhu Tsubi Lizin Dina. Bayo Lungtin Ninting Likong. Kamke Lungtin Jia. Nada Ngi Jubi Hulam Hibi Lizin Shi. Dilinka Lizina Dinti Yubi Kundre Na. Rangshung Yung Jia Nga Zol Pisan Manadang. Lakang Diku Jia Shuji Sandra Layin. Singhe Linji. Tenli Daji Dongji Na. Zhongsi Daji Dongyi Nga Zai Yin Yin. Tenli Jiangba Yin Bi Nidin Lam Yin Yin. Shuji Sandra Laji Nhi Ti Di. Tengkong Li Zhi Ni. Zhe Kang Zou Jun Dang. Nasi Banjo Peji Dongwa, Mansol Nitsang Yijo Goma Dongwa, Yoko Nyanli Kangji, Nyesung Shedi, Mansu Jie Yongba Panu Yongwi, Li Dun Mangda Ji Joyabashi. Labardo, Zhongqi Dengi Lamini, Deku Jie Dangyun Ginji Dang, Ginkun Tso, Rimi To Ningkung Ge Kala Kondun Shiji Yuebi, Kongqi Gaza Toyabashi. Tansan Jiongjin Zhongda Yinbi Nguini, Lakang Deku Ji, Dura Jie Ji Sunjang Di, Jungkam Koyu Di, Masin Sovi Duzi Dabu Yi Dang, 有个娃儿以往古稀节就恰做行吧撒布都退役了拉根迪克节当梦拥挤别节坦赞中的军军地名扎家用军了切特别先顿扎布将一月敌人北京龙城年轻里公看给龙城节我当一局比虚浪西北的节能让兄弟节我做别上文了三只拉当拉根迪克节就都过节单局米家的这只区域
1: 다든다 나즈 라간 총대리 김장전 간절히 하게 그래서 우리 지게 차시 내리려 봐. 그들네 고츠 저게 년들어요.
2: 다다 능은 주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숨질 매발. 다 두전전 간이 긴다면서 어 뒤 갑자기 솔직히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안 저기 샤간게 어 강부디 개비 제일 어미간 그 강비 비젤디 야불 차 두 젠치디다 강바 동바 샤샤단 가지디 자잔데 지금 삼릉 인비스 저지다 내고 녜치서든 지샤브디 주비니스 설지 녜징이 숨 지샤는 이 벤주기 녜비 숙접

0: 당분 노스 지기 choosing system. The choosing the dental and so many money, Yali choose up Yali lady, me, Yelaki, Totan Che, Dosson Tang, Calcivita, Sotel, Susemajan, Nanyi, Undian, Dava Gil, Risha, Taloin, Dava Gil, Risha, Zangre, Mendusin, the Mikoni, Yung to go. The danger and the third Lagan Tiguisuan, Chigi, you go get the Vanada, Chimi Koshiga, Nenda. だからその段々しめがんば。だ、チェチェデンとはね、チャシャン、チ、お、ディグイギフレ、ニシュシプテンシャン。だ、ディグイギフレ、ピゲンジュバ、アンダムディグイレ、ディグイネ、だ、テムランソソル、コシギフ。あ、もうどちゃとにもすべんじょ。だ、便所とにも撇げとんやとん。だ、ディレグディやこしじの。だ、キャゲネチェナ。
1: 저치딩이
0: 다 치료의 여기 다 유고지고 멤버 단 대블레기 토네인네라 어 벤주 베게 동나 약 한 건 업종제제 단 안주 이제 내동 20세시도 봐 어 이자 6고 모스제네 디귀치기 벤주 베게 동나 카 죽스세 어디 제젠 어 카 죽는 차산다 지던 강가 남주 교교스 어디 제총스 다다로 내동 20세는 되네 차산다 칸라 인엔라 디블레기 토드바요 샤문더베 인엔라 덴지야 어 사바 시즈 네메겹젠 당은지디 이자 세고 모스즈지
1: 아
0: 반레이츠지
1: 그러지 랑가데 소용데 되게 최강 쇼터스도 와 되게 단다지 샤몬다 되게 답세게 되게 단다 사우선점도
0: 아 덴조 가데 녀동 이슈 즉진에 줄 Namra Zelincha Rayova. The Jogane Chana Jogan Jiru Zuba. Jiru Nani Chachan Chiki the Dashisan to Lumina Lo Yogi, Koti Kuretron Eche, Jadisos, the Karsuran and the Zanduye, the Yaku in Jimmy Chibu Nova. The Ringiya to Chakugati Gandhi, the Lot Chemu, Lumina, the Kangami Kungu and Lansis in Melkan. That was an easy peggy summary in the Angdamu and the Zanzu, yeah, Pigel, Lavuji, Tandochi, who do all that. That is Chadison in the Chene, Chiganzi, Silio, Dinendra, Gendukangatik, or Rokwarache. That Changdi, then Savan. That is the Chevish Gulia, Yang Yakoi, the Commander, then the Challenge, the young Kore Shalu Yap Chaman. 양안도 비게 진제 거의 셜루제 어딘데 다단도 가서 이 비게 어 거의 자산디 단도 로직 락스를 치매 봐 디날 차선 다 벤주 비게다 야구 중수 땅 정인도 세니 어 세치기 수치네 차선에 비게 거의 고무 총도 제디 치게다 어 고통도시 도제당 알아야게 총남 교체 嗯，这年个嘞，开始买不起，快点说不借钱，毕竟，那吃也是各种子都钱，啥事，他不是一起搞着吃不了钱，都钱，几十几，管他几岁呗，他可能是当个月三级，他是适当的要不得吧，反正俺就三年嘛三年，我注意，什么东东是我是都是，但起码让郎中恰松的引导是，明。
1: 哪个吃的？哪个吃的？
0: 哦，哪个吃的？你起码我是让郎中吃上的，看他是还用劲的，是不是？那都是一个，那就多少个年的，三六七，就从那么点子教下的，他坚持不习惯，那都叫你，嗯，说不接一套，那等到那讲那大学生创业几年前呢？ 嗯，休息休息了对吧？嗯，那你都讲，我听了嘛了吧？完了，那我就讲说不接那车钱呢，俺这个他这个都是接，那工作又搞不清楚，但实际上嘛的，隔离隔离，说起我也找到不，搞的是个，把个没，就叫你让你爹的，叫你的人生，哎，年年的人嘛呗。 언제 삼단지 로스 옆게
1: 맞아
0: 이제 그래 변주 당고서디 지금 배매롱제서 맞아 제바 신 북가셰영 지 캡상스 어떤디양 지 파동에디 정신기 슈치브르시 어 도천지 차라 통해낸다 캠제게 해낸다 나 글로이낸다 전지도도 당능 신기지 공제디 아파도도 그래서 내가 이제 부디네 전 단단히 전념 중중 약으로 지금 나도 새끼 겨울지 못 인체 어디서 지길

지 못하비 주지 던달 터비야. 죽을터나 삼바디나 초기 생리 흉위 인튼 수치 시킨 지딘 전지비 무부 용전 조자티야 미르제 이치제 세나 터유 매이 세강 창롱 용와 죽을 지괴라 치양 괴시 이니야 디메도 무종위 초주나 문난자 다도 탕미도 쇼위 뉴웨당 칼롱 추수 인바 논신 매이 생강 딘통한 창롱 용와 코위 초주나 자 지신다 문자와 세티 만초이 준버 탕미도 동위 신제 죽을 터지디 인비 신제 뉴웨당 칼롱 예수자 디힌 무슨자시 인조 Mazinja Guma Duni, Jodun Shua, Lamus Yan, Zinja Shunzo Sina, Dilin Doti, Jordun Gawasin, Dewi, Chuganam, Mugimbi Gitan Yimuni Jor, Gawali, Tazun Yendo King, Titan Yamashi. Kasi, Tinda Tun, Namjuni, Chugu Yan Madabi, Husu Duna, Konsui, Nonchu Yorson Si Muguba, Dewi, Pamala, Quincy Sisi Badam, Yana, Quincy Mijang, Pama Yi Shashula, Gabu Mibi Sinkansi, Runsin Do Changi. Diyang, Lujun Dujia Chugudang, Yana, Lujan Mawi Chugutu, Runila, Winchindang, Lingju Munchiwa, Mugimba Yi, Kunzula Sibati, Tsiri Sijugu, Junsinya, Gerti, Kunzu, Runla, Lingju Sibi Dawati, Dinja Shidong Jumme. Shimmi yi, Shunju dang, Dunga ji, Chugu yi, Senshu dang, Shashu la, Shujin te xin. Chugu la, Dunga dundun me bi, Qingda dianzu yi, Ningbo xin na. Chugu la, Pingyun qingbo yu bi, Wenji shiju yu. Zihu xia zhen na, Lu su yi, Sanu dawa dang, Tapsi xin yin bi. Ningbo xin na, Chugu la, Pingyun qingbo yu bi, Wenji xin kien jia, Lu su dung kien chu. Chugu la, Zugu Sibi Lusu Dungtanda Samsi Da Demi Sibi Nichanshi. Chugu la, Guma Dungguba na, Zixin la, Niwe Kwa Danjawi. Chugu yi, Lusu Keba Mubu yi. Gurmi Sinu la, Tongqin Siju yu la. Chugu Ditanga Chalong Yungwi Zijin Zuo Sede Yang Jujigyu. Zajin Lusu Keba Siki. Chugu la, Guma Dungguba na, 지진라 니외괴바단 총피 꿀마다잖아 추근남 초니 심터치 퇴문부 숭룡여시 파마이 추글라 꿀마 동원리 권소이 리가 간시바 초마 뜬아 동장시네야 문제바디 아메리카 케바 헬런 얼 콘넨시 추글이 권수 사슈지시라 먹긴바이 다초 간신지미라 도남 친부 시주 유피 넌지 전년지 추글라 능주 시귀시 친다초라 마자 시귀 롱기 추글 양퇴 용와 꼬마 동의 타시 문부 시귀장 빈토 치슈너 추기이 홀준지리가 저지 강세바 파마이디 능주 시귀라 만초 디라 니벌도 문스지 초아시장 용귀바인 Tsunan Simbu Sibi Meir Dambuna, Pama Yi, Chugur Nasunbar Dokur Sibi Dunda Chumbadang. Nimbana, Chugyi Bizun Sibati Yangdabi Kashu Siyin Sing, Honsu Susu Sibi Legati, Dunin Dinyubati Sibar Pimba Yoshi. Pama Mumbu Siki, Namjun Chugyi Sibi Shawa Zungbu Nangmido Dungamasi. Dirin Dodi, Junto, Kunsuyi, Shunsuni, Dujihu. Gersi, Ansui, Dabar, Kunsuyi, Yajiji, Shawa, Chunza, Jilayang, Donang, Sini, Winchangji, Dunga, Dungadang, Saga, Juba, Susina, Kunsuyi, Chalunla, Marmichi, Sushu, Jing, Tengenshi.

지난 남아당 로촌조부 조문소 드렁거 시비 조부 시비는 슬린친노 파마이 죽어라 죽을당 꼬망동위 로수 제구비고 시바인 노르드네시나 죽으나 류신 디당한 창롱용의 체도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잖아 답 받던 거 이제 같이 모르고.
1: 엄마지 제때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 이제.
1: 어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지 친구 로 총총 씨 봐. 진라 로란 씨저 디시도 저와서 로조 씨지.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주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부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제 시빌라이 치빌린 첸디시 아지산준인 치지 뒤토도 안칠린 체년발 가스쇼 샬문팅 안칠린 체년로
3: 시비 综艺
2: Lo chong chubo chumo chua,

0: 주번아바조 땡게 뒤선 자지라 르지지 라이던 논드 르용지라 디니 리에 모부여 데다가 띵두 미 상간당 추위다와 저저저서도 지 춘주여 샤나 신두 린진네 힌접 딘비안 자지체 토중비세로
1: 게보 다 나히 주저오드니 자지히디기 초마 응고 켜운데 문이 실리노라 찬찬 긴조 드니 자니 해조기 차이리
2: 오리리 모타 놓지라 오리니
1: 다 모자 동고마 뇨자 차루르 다다 총 모자 모이 군라 따도루 떠카라 야사 갈리 카무자 모여지 근데 요디 따뜨미 노 총라마 동 유쇼 따뜨리 모니 시시 랑코난조
2: 오리 게모자지티라 줍싱고 뭐 총마게 게게 모타 동 묘세 제주 랑카노 마스 데지나 노 옌달라 양스 차오르 허용 바조조지 짜문용도 상대 당가 모자 동도 마자 따뜨리 게모게니 집주 랑코 비벤도레
1: 제제
0: 当我和金哥哥想不得去吃人桌的我念了三桌的人我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这里 rong yong ki yin la tong, mong mong che rong yi yo par chun chu yue. Xiang la sen chu lin jin na, yin jib di bie, mong yi xie, to lulu ngon ni zi ru.

0: 야 조부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아트레메 그 태당 부터를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는 거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치사 안 거고 버지 산조 버지
0: 레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 이거야 뜯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고친 이 뜯어
0: 보모 때 루샤자 좋아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 진짜 힘버럽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기계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만약에 아까 저기 소롱즈가
0: 저기 뭐 소롱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대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ingro Tasa Yari, Jirinius drink the church.
0: Cotremazome, Pomozoj, the Lotomago. A Kimason credit is among the new son to 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 Mari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Tamburicoya. Ready to summon the Satu Zuchelsa. This and our limited Samaton did Tola in your Carutulamale.
3: 这这这，他搞做起的这个，啥子总不得认得了，他出来也去。

0: 사투바지
1: 나 가서 모르베
0: 아지 더도 공기 셰레
1: 셰레 간데 두게
0: 셰레 까르세 다왈레 나가도 가네
1: 아지 타케라네
0: 고자슈 고자슈 네세나 가서 사장 편주 갑자기 독두 파주에게 게젤라 삼로 마트 당나 겐다디 춤으로 조기래 제
1: 원에 타가라레샤 타이네레 나 더도 셈네 촉두두
0: 더도 셈네 가도다
1: 그라시다 로사 독스 샤브다 양아라 로치 계속 삼제 셈슈 요기
0: 대셈교에 가로래 테랑께 내래 테랑께 부주 살롱 좀 말아봐
1: 오레미 타야 로사 세조기 탑된디 깔레시도
0: 깔레 딜라 대제 안조 만조라 또나 데르기 얼바니
1: 오레미 타야 녜 아지 카바사디 미꾸샤
0: 미디 테랑께 아제 셈바 먹고베 오세레
1: 오레미 타야 녜 부고디 롭종 야고 쳔의 민두
0: 걔네가 말해
1: 어
0: 테랑의 중디 롭종 야고치에 매바니
1: 오레미 나래 롭종 야다다다 가서 오래
0: 아저 구세시 다세나 계란라 무퇴제 쏘나 동해 가르도다
1: 든도두
0: 응
1: 기다마시다
0: 응
1: 나 속부 충자샤
0: 미주셀게 디우체바레
1: 나 동바 낙자샤
0: 니메스게도 샘제메바
1: 나 미충자샤
0: 학바 잡나 테라 생기 말해
1: 안 나고 쳇자샤
0: 우동디 시상상 요래
1: 나 골레마레샤
0: 육세 요거 메바
1: 가다나 또 니부두
0: 다세네 독경을
1: 해 아 독경을
0: 해라 제니 제대로네 또 딜에 매봐 대두네 제마제 촉하려라니
1: 오레미
0: 네 개대죄수 연하니 대라 미가 지식차 개대죄수 매나니 대라 미가 제지편 세버래
1: 대라 미가 제지편
0: 오
1: 오네 야고소나도 와
0: 그다 네 나저 삼루 동조 주나 두네 대라 죽으래
1: 삼루 동조 주나 셈라 도슈 찌그래
0: 삼루 동조 주나 소소소소 가봐용그래
1: 삼루 동조 주나 메세르 튜니 대그래

0: 아드니 사마르 바들 다 데바 딩 다다 논소 말이 다 타마르 문화 체르잖아 하 직부데 다 조미 켈짱 그 정도 보시네 하디라시 데인디라 데니 자거지 아 데니 이게 그 논나 양 제 토마 아르와 데인디라 다 겐데 침베 건강소 양 계속 소마 판 논은 시 세비지서 아다 이 오 에 오스니 양 아야야르와 데그 논나 다 양 담보 아테 아니 겐데 침베 그 어야 하고 조들 하드 조미 개장 존으로 붙이는 하방에서 아니 하고 조들 처리잖아 다 대바지는 거는 아니 거기 대바 아니 새가지야 되니 진짜 예지야 제단가 자가리나 어 되니 사지 라잉이버트 어 양디 소트 휴고 그래 되니 사지 정말 처리세디라 아그 양디 소도 마유바이나 사지라는 소소 나니 주태요 마시 왠지 다 비라 된지 그 소유가 나야 매바이자 아니 아디 처리세디라 아니 아 하그 아 되니 조지스들더니 사지가 난다 야야 보다 되지 않아요 레스 되니 좋았음 바도 처리 있어요 겐든 침백 송당난 이시 바이나 사드니 비 이게 되서라 믹서 그 거라 다 간데 간데 요레스 아 좋아지들이 다들 겐든 침백 코랑 그 대바 난 이시 바이나 아니 자 와 야사 아드지 바 총만아 처리 있어요 아니 옌다 만다 와 처리 있는 거라 자다블이나 잔츠세나 한다 야나 자딱세나 한다 야나 자락세나 한다 너나 아니 자라서 봐 대소도 문제와 그러는 미세 그치리 따르 여바리스 근데 연결 하버도 니치지더니 이게 니바 대소 오는 거다 근데 여래에서는 괜히 집에 숨 말해 대인들을 다 내소 잔트다 자다다 자라라서 봐 근데 그 따 대소도 치리 있어야 돼 아니 사드 지비기 이게 연비기 다 빵닥 존어 보듯 내소 인생이 다 괜히 집에 룩만도 다 하나 와 내리지 좀 말해스 대소 때 다 공공 혼자 단지 그 사히 자지가 난데 뭐 같이 되래.
1: 다다 치치 심바데나 칸기 손다 로치린 치지. 향라 몬티 안주린 치신저 가스히어.
0: 다 드링 가스바바도 처리해서 드리다. 퇴무그 양색이 얘기했대서 때는 파체 위지스로 다 다트비기 땡지도 간절신의 장바래스 다 디고로 말은 바게 되지 대양 다 퇴무 삼보자기 디게텔라 뱀 신당야나 뱀 쉬어줘거로 끼치 이자가 당대서 아니 양색 선지 속에게 나나 뒤인 대전은 맞아 다 얘기 소속의 신이당 시조 나의 신이 다고 댄센당 고르지 바라와 댄제 직바 맞아 아니 얘기 소속라 아 게지 당소소라 고로 토모마이 바게 디게테지 급다게 이즈 조르시미 신이 이니 이게테스 빌레니 아니 이즈 즈바시 디네 디지스라타 녜주다 진주 미게다 양주 어 디네 고진도 진 체다 나이 그 조슬 다 대자는 마즈 이니 이게 그 포모마니 그 따지 야와 아니 샤치게 나야 라소비 아니 다트비게다 나야 계속다 다 디게텔라 코나 그 즈바 인세 다 오나 Tem sambota ke tenje ke ta yige zipa de nya de da tu be ke tenje nze yo na ta ta ganje ga chen ze yo re ganje ze yo re sto a de yong ta de la ngan so yong da la a ani tem sambota ke da tu be ke tenje je zan yo se ni a ta logic no la yong da tenje shi ke ta de ganje re se de li chi de su san ji jan so ke mbe kar ya sel se ya ke a koran ke de ni tenje zan re de ke no la ya tem ke dari bi teji jetamba ani ko sabushin su ni ge chani penchi chi ji nyama ge zambi liki jin bi yong bo ge zaba ge nona ya lo penchi yigi yoran da da tenchi yora gi bi zor zo ma ti shir lejer tang go tan den ze sen o da den ge sun chi na ya ta yen ba chi chere se di lo san ta ji za khorang ge nona ya ani mbe ka ran nei za wa je pa li se ता चिकते देंगे यो ब्या करने चावा जेबाली तेंदर खिपा मबो गता चावा जेबाली से अंदला तेंते अनि थेमे गता दाटवी के तेंजी चावा जेचा यो सारे एसेन गा तो जिबाशे गयो ता येन गांसो गता बेगे के जोआ गते दल सेंच पादा तांजो के दाटवी के तेंजी दिनी के नोना अनि गोचेन ता दोचेन यांजु देमाय बागता मेन ता सिकता jepa laso bande su tang ju ko ju ta na ya mambo chi santa ji yung no ta sibo ya ma we ta peke no

chinzis, tatan jachin mati chinzis, and the jidu dinja yich yegulan zebari. Tan digan nona yang, nginchi keep a mamboji, in desa de shongas in the call gajashi, but the young hapart, tada rinjit in this mamboji, takurin the tini tachi zebatanich. Tinder tan nanan go to te, ta page, dati ribagata, logic chedler, any yunuto mandreum casalata, zavichenata, trenta, cheshok tonita, mandra ni chapat. Ji, tada rinjit in the looks, yachida, set a pension you lose any. Wata trust ni lose any dati riba kolita luk chimu ni chapar ni chapar ta tego no la ta de rumbu cheta bun chen ba ina korante sera ge gehi chimbo yimbe ko yung chimbo ji heba te so kun su zong yung chimbo ji goa da yung chimbo ji da jo jong ro da la ko zan de na ni ani zang par yung ge la ba de de yang chema riba ge ani ripi gun ju da chema riba ji ko ri na ji ju da song de de ni dati ji ne te so la ko अनि छकी कि बिगोनि चिगे नाम तिन दिले ता ट्राद जु लुंद ता बरन छन बायना चाइ छानि तोस जि गोका तोस जि तिनि गोका वन आ वेचा हाचा ग तिंग सबो नेलन केबो वदा तने जु यदे बचा दे ता सबदलन छन बायना सुद पेंजे कोरन ग ता लो मंग बोला अनि बे ग साचा सोसो सोसो लो पेनि ममंग जे मंग जे कुरो यके मबो जिला खके मबो जिला कुरो के हिंजु चिसे मासिनि ता तेंजे के केशा तेसो जो मांगी को थोनी अनि दारे रिबिक तेंजे निंजे पायें पायें जा को जाई चाने मां यों जो शिक्षा को जो यंचर रंगे जो को केदार को अन रोटां तो हाजांगे तंदे पा तेंजे इन दिले द डबलन से बाई ना तो जी यं तो लावा ता मांचो पापा जो जिंशे जो को दाशी ता केशा उन्जी ता Chichi, Uncle Missawa, the Patentry. They didn't the Nanango to the Ta, Manso, Pekawa Kangjang, John Darla, Ata, Njejimo Tad Gluda, Set Glues, and Watanjegta, Luchimbo, Ninjabuchi, Shundebari. Why, Tati Gisul, Shulo Chito Jija to Jedukulo, Tanguch Dama Badar, say I could keep a chimbo, Kungi, Tat Zai Chani, Ata, Set the Pain Change, look the Yayan, Ani, Set Yang, say I could, Tanjegta, Sandajin Jabba. 하장 그 지디 참보 카스보 내랑케바 되니지 담바 와디는 너지 틀려야 하자 다친 보리 디지라 디렉적 바가 나라 아다 응초 용달은 응치 양지 드비 도지스니 다 코랑 그 슈로 지동 지자 너지 대니 걸로라 아다 리히 제비 와보다 까니세 메노스니 다 선다진 제바 초마가 나네 다 메도 슈마고 코 돈델 카스라 고디바 닌디바 아다 된지 그치리 아 된지 너니 담바리 다 땡지 능이 따발은 쇠 바이나 벤도이 칸스나 딱으로 용스 쳇데 바지 용게 하바르도 그 다티 니지 라는 거 나라 아 다 처마가 가서 배시 땅도 똥이 막 뭐 다 땡지 그 아 땡지니 다 능이 따발은 쇠 바이니 배지 가시 그 다티 근데 바가 너 틀니 치히디 틀니 지진다 보지 차디요 레스 아 드니 다 예양 예양 아 드니 세토 로잔 쳇데 장조 그 선다니 잡아 원서 쳇지 데미스 용다라 세토 선다스야 어 드니 어디시로 디레지 그 바그노 짬바르다 하장 그 언제 바그노 언제 바 지식 지리 근데 대게지 소셜라마 노브 텐즈스야 아다 코랑 그 양주 사드 문고세니 디콜다 아 가자보스 마부시여 버디니 사풀라마 야나 사죄라마야 세게요 아다 코랑 그 아 드니 다테지 텐지 하장 그 같이 보든 짬바르 논팅 찌지 이데 서고 리히 페미 치와세야 아 리지 틱탄지 사브라시 범 키빈 렌젠스 다조지 이게 간이라 중세에 제바 틈이 공부니 젠틴이야. 어다 내리 잠바라. 다 대쪽으로 미사지 처리해서 이리. 아니 나서 샤시지 가슬라다. 디스 쇼타와다. 디스 셰라바다. 디스 토부와스니. 메드쇼 왔는데 그 동식게. 다 사티랑 이게 된지 그다. 아 고르기 된지 그다. 나와세나 모두. 된지 그 문제 바래. 아티인들 되게라만 노브 된지 나다. 네 디레 니에기 바기 때로다. 갈레 투이 페마 도제스 미겐 오제 도제 오제 도제 잡아서 콩게야 아니 예 강제 바이게 다트버시비게 땡지 선지 바이 니본 도디 터미 공제에서야다 단주 그 간이 니모라세세야 오 텐제겠다 아 윤제 바리 갈레 투이 페마 도제스야 단데야 아 드니 하장 그다 선다고를 나 키바 쳔보 그로 용수 다디 봐 오다 텐제 차디 바리 아니 디지스는다 아 다티테다 페른세 바치 그 토들 바리다 땡 지동 그자 던지 텐제 그로를 아다 때바 장소세야 되겠다. 아 선다고는 다 라데지 내리 가시 세니 미스까니 라데지 내리 가시 고라다. 아 드니 제바 사모다 말. 아 드니 디지스라다. 아 니히 체르베스. 아 아 저로 지통 자메 던지 땡그 졸. 단주 그 간데 내지 드메스야.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칸노 무이 드린체 드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르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팅 카바 소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뻬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다 여시. 소니, 나 손도 좋대.
1: 니용 가봐. 쟤, 쟤 너게 가는 다시마.
2: 다대 수이싱아.
3: 다음에 개발을 후이 소나리. 랑준대나 나 스스비 상처라 루촌대서 사주제이 고고로아랴
4: 너 앉아봐 여봐 저
5: 지엔징에 고워 소래힘바 샹근주든지 갸다나란토가 갸바 파왕다 인지시니 양창가 다바라 갸고시디 무슬리 마치디 봉로스리바당 갸빈고바 파왕세바마세 갸바 예난디디 양진핑가 Dabana, Shobashi, Jian Ji Mushulo, Punjosa Chimpi Gata Dundi, Jengo, Dude Hinje Deya, Mushulu, Ranye Janyanola Dini, Jengo, Shotoba Shumamasi, Jengoro, Naso Nini, Jetu Yuki, Yanzang Daba, Mula Jatang Dungabi, Hawaii Simbra, Mushulu Mina, Susu Daba Mado Mendonyani, Yeshuhi, Yanjin Pinda Nyando, Jatang La Shimbashi, Rasra, Chempe Yungi, Nemara, Mintu Kate Yuki, Zungana Yubi, Muzikira, Ninju Hyango Tubashi.
4: 你叫吧呀呼叫吧 阿本的,
6: 啊,
4: 干来金主, 大大大, 找么开的, 干来金啊,
6: 呀。

0: 不是咯，这两天不么怀疑真的人。阿公，这里俺来三米西巴西的去，俺做啥子的？你阿家庄没得弄啊？看那着的。干那一人，去俺宁都着，你妈老得把工给办完了，得把工了，家给别进去。哎，空给我了大个人嘛啊！我了大个办。
1: 무지개를 두고 조조 말이야. 에, 에, 제시야나 무지개 다다 잘 못하는 의미지.

0: 무척해.
1: 아고. 아고.
0: 뭐, 진짜도. 고수치라 님 마셔야죠.
1: 누부시 마셔. 아고. 그생아 너 제절은 아주.
0: 제 생각마지. 나 제 다히시네. 나라라 잘해 타다.
2: 아. 세라. 근데 그거 나지 그 용비. 좀 사당 진짜세도 도부시. 아, 다루 빠딘 된게.
0: 무섭게. 세세지. 아이고. 도기 체몬데 여차지. 나 졸라. 시진이 막 하르이르. 내가 근게 나 졸라. 자다 졸랑 토네. 정공의 존재기세.
1: 내가 근게 나 졸라 정공의 존재죠.
0: 야. 무척게 다바메나. 자다 졸랑 토레 단체 주토기 수여레. 아. 제 진짜 그도. 이야린 뭐 토지 말레. 아이고.
3: 쳔데 간에 커지
4: 아파라 내가 자가 저 쪽번에 니고 세지 치로나 니지 내 인지 잘러리야
3: 요 인지 거세 잘러 있어 나를 먹게 쳔데 파 유콤
4: 네
3: 대리 용이 그를 주나 지 내 저를 대비 취배대 댄사
4: 아파 내 이미 고이야 치룬 게가라 니마 체리 겐롤룬 둘룰라 조메선도다
3: 제야 체르 산스티에
4: 나 무슨 세지 다산로 산데 아바 치진 총진노로
3: 제코 다산로네 진
4: 아바로 무슨 게 다바네 자다 총나 토게 또 체히리야 아 무슨 게 세코가 다다 강한 투디 나지 다산로네 센스케 시상도 코도 주보 지세네 키카네 개차제 전화 아바치라 핀바에 남이 있어.
3: 제대로 전통 야더. 저런 야태용 자리. 선을 동해 용승게. 선. 손님 한번 해서.
4: 아바라 투지체.